0: 8:47，马上分享下一首歌，来一首杨宗纬的歌，
1: 嗯，
0: 空白格。
2: 知道吗？爱过，就是一生一世。

0: 这是那个一首歌分享给各位，来吧，接下来时间马上安排一首隔壁老樊的歌。
1: 隔壁老樊，这首
0: 关于孤独我想说的话。

同样是一首出自80年代不可忽略的经典老歌，来自于张学友《太阳星辰》。这首歌曲曲风清新，又带着对时光的思考。

0: 그 아이는 부끄러운 저의 과거였습니다. 저의 수치였고 저의 절망과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전 되도록이면 죽을 때까지 그 아이를 영원한 비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또 한 번 보기 좋게 뒤통수를 치네요. 제가 그토록 잊고 싶어 했던 그 아이는 제 앞에 보내놓고 제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제 아들은 이름마저
1: 마치 그렇게 된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2: 꽃들을 찾았으니 우리 엄마가
1: 꼭두가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집에 그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일이었다. 그녀의 방문을 밀어보고 안으로 문이 잠겨져 있으면 창문 밑에 등발을 놓고 올라서서 가만히 방안을 들여다보곤 했다. 그녀가 있으면 안심하고 긴 삼대 막대기를 찾아들고 오리무리를 쑤시고 다녔다. 왠지 그녀가 언젠가는 집을 떠날 것이라는 예감이 들어서였던 것 같다. 한 집에서 살지만 그 여자는 마치도 이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 같았다. 식사할 때도 따로 했고 종례로 다른 식구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서로 모르는 사람 같았다. 할아버지 로따, 로월, 로산까지 모두 일하러 나가면 집에는 그녀와 꼭두 두 사람만 남았다. 꼭두는 그녀와 놀고 싶어 그녀의 주위에서 서성거리며 뺑뺑이를 돌았다. 그때마다 그녀는 귀찮게 굴지 말고 저리 가서 혼자 놀라며 짜증을 내곤 했다. 그러면 꼭두는 잽싸게 2층 다락으로 뛰어올라갔다. 다락 위에는 그 해에 수확한 약화생이며 옥수수며 목화며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잡동사니들이 가득했다. 꼭두가 제일 처음 다락에 올라간 것은 순전히 땅콩을 먹기 위해서였다. 껍질이 있는 것은 광주리에 담겨져 있고 껍질이 벗겨진 것은 주머니에 넣어서 다락 지붕에 걸어두었는데 그 모양이 마치도 권투 선수들이 주먹질을 하기 위해 달아놓은 모래주머니 같았다. 이 집 식구들이 그것을 한 해 동안 먹기도 하고 돈이 필요할 때 시장에 가지고 가서 팔기도 하였다. 이곳의 땅콩은 알이 굵지 않고 자름자름하고 색이 붉었다. 생것을 먹어도 비리지 않고 고소하였다. 다른 간식이라곤 전혀 없는 꼭두에게 땅콩 타락에 올라갔고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다. 널판 자리에 자기의 손끝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바람이 부는 들판을 바라봤고 더 멀리 참대나무 숲을 지나 벌판으로 길게 뻗어나간 하얀 길을 바라보기도 했다. 꼭두도 그녀의 눈이 멎는 곳

0: 가는 목을 길게 빼들고 넉넉히 허공을 바라보다가는 땅이 꺼지게 깊은 한숨을 몰아쉬곤 했다. 그럴 때면 몸이 한없이 아래로 잦아드는 듯 작아졌다. 가끔씩 소매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꼭두는 우덧 양쪽 호주머니에 땅콩을 가득 채워가지고 다람쥐처럼 사다리를 내려 달려가서 그녀의 무릎 위에 땅콩을 놓아주곤 했다. 마음속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오래 그녀 곁에 머물고 싶었지만 저리 가라는 불호령이 떨어질까봐 잽싸게 자리를 피했다. 꼭두는 다시 다락에 올라가서 여자가 땅콩을 까먹는 것을 지켜보았다. 바로 곁에 있지 못해도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꼭두가 날땅콩을 좋아하듯이 여자도 날 것을 좋아했다. 하나의 두가 올라가 있는 줄을 몰랐다. 꼭두의 호주머니에는 항상 땅콩이 차 있었다. 조금이라도 줄면 다시 채워넣었다. 그것은 수시로 여자에게 땅콩을 건네주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꼭두가 그녀를 위하여 유일하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꼭두는 그녀가 손에 일감을 놓고 하염없이 먼 곳을 바라볼 때가 제일 무서웠다. 그럴 때마다 그녀가 이곳을 떠나서 어디론가 홀홀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꼭두는 매일마다 자신이 그곳에서 여자가 집을 떠나가지 못하게 지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자는 결국 꼭두를 버려두고 멀리 떠나버렸다. 그녀가 떠난 뒤 꼭두의 일상은 확 바뀌어 버렸다. 다시는 다락에 오르지 않았다. 그녀가 없는 텅 빈 마당을 지켜볼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대신 꼭두는 그녀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아 매일마다 그녀가 바라보던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이 어딘지 꼭두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리울 때마다 그곳을 바라보곤 했다. 그곳에는 휑한 바람이 들판을 핥고 지나갈 뿐 그녀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인형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뒤로 나무 인형에 대한 꼭두의 집착은 더욱 극성스러워졌다.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세수할 때도 한쪽 손에 꼭 쥐고 있었다.
1: 꼭두야, 엄마가 이쁜 천으로 인형 치마를 새로 만들어줄까?
2: 싫어요.
1: 다 찢어졌잖니.
2: 새 치마를 입히면 엄마 냄새가 없어져요. 싫어요.
0: 도진이가 조선한 게임은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일정한 성과는 있었다. 꼭두가 두려움을 털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손을 스스럼없이 잡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더욱 노골적으로 꼭두를 미워했다. 결국 두 아이의 관계는 원래보다 더 악화되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오원장이 마당에서 강아지에게 밥을 주고 있는데 황희정이 대문 안으로 쑥 들어섰다. 그를 본 오원장은 깜짝 놀라 의아쩍은 표정을 지었다.
3: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인가?
0: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모양이었다. 친하긴 하지만 종대로 이른 새벽에 전화도 없이 직접 찾아온 적은 없었다.
4: 나한테 자네의 고민을 털어줄 좋은 방법이 있네. 전화를 할까 하다가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니어서 직접 왔네.
3: 안 그래도 내가 요즘 그 일로 머리가 터질 지경이네. 안으로 들어가세. 도진아, 손님이 왔으니 커피 두 잔 부탁한다고

0: 원장엄마한테 전해라.
1: 네, 알겠어요.
2: 화장실로 가다 말고 도진이가 재빨리 주방 쪽으로 들어갔다. 라디오 소설 춤추는 꽃도 원작의 허련순, 극본의 장선자, 해설의 서윤옥, 배역의 김혜연, 정선화, 조일광, 렴경필, 제작의 리원모, 3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 설린 것이 아니라 억지 핑계를 대며 상황을 모면하려는 뉘앙스가 핵심입니다. 어릴 적 저는 숙된 체계 없이 말을 늘어놓거나 억지 변명을 하는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해주는 우리말입니다. 앞으로 무의식적으로 조리 없이 말을 늘어놓거나 억지 변명을 하려는 순간이 있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주어 대달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허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병 종석이가 전국 보건건강대회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0: 중앙 텔레비전 방송이 건강 중국 건설이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보장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표했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보츠와나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또고 국무회의 의장을 접견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표. 건강 중국 건설이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강 총리가 총화 연설을 했습니다. 조락제 왕호령 체기 정설상 리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인민의 건강은 민족 번영국이며 진롭고 효율적인 건강 중국이어야 하며 강력한 건강관리 능력, 질병 예방 통제 능력, 의료봉사 능력, 의료보험 지원 능력, 의학혁신 능력, 인재 양성 능력을 갖추어 날로 증가하는 인민 대중의 건강 수요를 효과적으로 만족시키고 주요 건강 지표가 지속적으로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총

0: 하지만 보건 건강 분야는 전반적이고 기초적인 역할을 하므로 건강 선차적 발전 전략을 확고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의 건강 보장을 각종 정책에 통합해 모든 분야의 업무에 반응하고 계획 수립, 정책 설계, 사업 타당성 검토, 공정 건설 등에서 이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선차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석군평 총석에는 예방은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건강 전략이라고 하면서 보건과 건강에 각종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진료 경험을 개선하여 인민의 진료 편의성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개혁은 보건 건강 사업 발전에 강력한 동력이라며 적극 추진하고 보건 건강 분야의 중대한 도전에 함께 대응함으로써 각국 인민의 건강과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대일로 보건 건강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보건 대외 원조 업무를 강화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건강 중국 이야기를 잘 전해 국제적 공감대를 한층 더 결집시켜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총화 연설에서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은 보건 건강 업무의 일련의 근본적이고 방향적이며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게 답했다며 사상성, 전략성, 지도성이 매우 강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신시대 새 로종의 보건 건강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고 중요한 준칙을 제공했기에 진지하게 학습하고 철저히 리하여 정확하게 실천에 잘 옮겨야 합니다. 사상적 자각과 행동적 자각을 높여 중국 특색의 보건 건강의 발전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어나가야 합니다. 건강 우선의 지향을 확고히 세워 인민의 건강과 경제 사유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기본 의료보건사업의 공격성을 견제하여 전민 건강에를 잘 다지며 노인과 어린이 건강봉사를 잘 추진하고 과학기술이 의약보건발전사업에 힘을 실어주도록 추진해 건강중국건설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중공장 정치위원, 중앙서기처서기,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서, 전국인대상무위원회 관련 지도동지, 국무위원, 최고위민 검찰은 검찰장, 전국총협 관련 지도동지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단독계획시, 신강생산건설병단, 중앙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 관련 인민단체, 일부 중앙기업, 중앙군사위원회 기관의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과 전문가 학자, 대표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건강중국 건설이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보장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표했습니다.
0: 10월 13일 오후 습근평 국가수석이 북경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보즈와나 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뜻이 같아야 길도 함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자 뽑아야 합니다. 중국은 자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국 실정에 맞는 광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의리와 리익을 함께 고려하고 상호 리익과 호의를 추구하는 협력 리념을 견제해야 합니다. 중국은 중국 기업들이 운영 역량을 제고하고 아프리카의 현실에 부합하는 친환경 지수를 이전하도록 계속 장려하며 광업 분야의 남남 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고품질 발전을 협력의 방향으로 삼아야 합니다. 중국은 중국-아프리카 광업협력이 산업부가가치 창출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추진하고 부담 가능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혁신적 금융 모델을 모색해 높은 수준의 협력으로 아프리카의 현대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공정하고 개방적인 협력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자원이 지정학적 대립의 도구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은 각국이 진정으로 아프리카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환영하고 아프리카 측과 함께 기업의 투자와 경영에 더욱 적합한 여건을 마련할 것입니다. 보코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의 강력한 지도 아래 중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발전 성과를 거두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이 빈곤 인구의 전면

0: 구조적인 빈곤 해탈을 실현하고 중국 특색의 성공적인 발전 경로를 개척한 것은 보츠와나가 깊이 배우고 참고할 만한 경험입니다. 보츠와나는 대중국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한계 중국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대만 독립 부흥들 책동과 중국 내정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합니다. 또한 중국이 장기간 보츠와나의 국가 발전을 지원하고 도와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중국과 발전 전략의 접목을 강화하고 도움하는 중국 기업의 보츠와나 투자를 환영합니다. 아울러 일대일로 산업, 농업, 광업, 혁신, 디지털 전환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에서 도움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합니다. 습금평 주석이 세계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제시한 4대 글로벌 창의는 대국의 책임을 보여주며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데 요구합니다. 보츠와나는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다자주의를 견지하며 발전 도상국 간의 단결을 강화하고 아프리카와 중국의 단결 협력을 증진해 더욱 포용적이며 대표성이 있는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회담 후 양국 원수는 글로벌 안보 장애의 리행, 일대일로 공동 건설, 친환경 광물, 보건 의료, 인적 자원 등 분야의 여러 협력 문서 서명을 지켜보았습니다. 방문 기간 쌍방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보츠와나 공화국의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습금평 주석과 부인 평여원 여사는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보코 대통령과 부인 가오넨 여사를 위한 환영식을 마련했습니다. 보코 대통령이 도착하자 오의장대가 정례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양국 원수가 사열대로 오르자 군악대가 중국과 보츠와나와의 군가를 연주하면서 천안문 광장에서는 레포 21발이 울렸습니다. 보코 대통령은 습금평 주석의 안내로 중국인민 지원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분열식을 관람했습니다. 이날
1: 진행된 것으로 기반이 매우 탄탄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프리카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지역 사무에서
2: 시사 해설

오늘은 중국 문화의 혁신적 표현을 느껴보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홍색 티셔츠를 입은 삼성퇴 청동 가면 인형은 발랄하고 사랑스럽고 각기 다른 모습의 참대곰 인형과 카메라를 맨 작은 말은 재미로 넘쳐나며 온라인 게임 원신 굿즈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제78회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중국관 부스에서는 생동감 있는 문화 창작 이미지와 다채로운 도서들이 서로 어우러져 중국 문화가 깊은 축적 속에서 새로운 표현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도서전은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됩니다. 도서전의 중국연합 전시 부스에서는 3,000여종 4,600여 권의 우수 도서가 전시되었고 전시와 관람, 저작권 협상, 문화 교류, 체험형 인터랙티브 경험을 한데 갖추었습니다. 전시 부스 한쪽에서는 돈황의 비천, 삼성퇴의 청동 가면 등 IP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창 인형을 제작해 고대 문화 상징에 현대적인 재미를 더했습니다. 사천대학 출판사는 슈프링거 앤드 브라드스 그룹과 함께 문맥을 깊이 있게 다지며 뒤를 돌아보고 멀리 내다보며 축적 속에서 혁신을 길러내야 합니다. 중국 도서 수출입 그룹 유한회사가 주최한 연합 전시 부스 앞에서는 인터넷 문학, 인터넷 게임, 인터넷 영화 드라마를 대표로 하는 문화 신3종 역시 해외 전문가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판업 연구기관 콘텐츠 앤드 컨설팅의 창립자 류디거 비시

0: 젠 바트는 전시 부스 앞에서 수시로 책을 훑어보며 기록했습니다. 류디거 비센바트는 이와 같이 자신은 평소 베를린 동물원에 가서 참대곰을 자주 본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도서전에서 산 참대곰 인형을 조카딸에게 선물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카딸도 참대곰 인형을 통해 참대곰과 중국에 대해 더큰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크로스미디어 저작권 개발, 문화적 생명력의 지속 등은 이번 도서전의 주요 의제입니다.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은 문화 콘텐츠들이 책장을 벗어나 경계를 넘어 확장되도록 추진하는 것은 전통 출판과 문화의 전파 공간을 넓히는 동시에 중국 문화의 해외 진출을 위해 더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곁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습 시간. 향후 5년, 15년간, 나아가 더욱 긴 기간,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전 국면에 관계됩니다. 전원회의에서 통과된 14.5 교획 건의는 거시적 구상, 지도 원칙, 전략적 사상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요구도 망라하고 있으며 18차 당대회 이래 일관하게 실시해온 전략적 포치뿐만 아니라 새로운 중요한 판단, 새로운 전략적 조치도 망라하고 있어 그 내용이 아주 풍부한 바 공을 들여 배우지 않으면 그 정신을 제대로 터득할 수 없습니다. 건의의 내용을 터득하지 못하면 그 핵심과 요점을 포착할 수 없으며 실제적으로 관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급 지도 간부, 특히 고위급 간부들은 건의의 전체입니다. 경제사업은 추상적이고 고립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연관성을 띈 사업입니다. 각급 지도 간부, 특히 고위급 간부들은 반드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 전 국면과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에 입각해 정치적 판단력과 정치적 이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국가 대업을 마음속에 새겨야 하며 새로운 발전 단계를 파악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정치적 능력, 전략적 안목, 전문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며 과감히 책임지고 능란하게 일을 추진함으로써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원만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이 10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동방 대국을 영도하여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실사 구시와 안정적인 성장 도모, 협동적 추진을 견지하고 전망적 구상, 전반적 계획, 전략적 배치, 전일적 추진을 강화해 발전의 질, 구조, 규모, 속도, 효과성, 안전의 통일을 실현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주의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건설함에 있어서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민족도 뒤처져서는 안 되지만 우리나라는 지역 격차가 크고 발전이 불균형적인 만큼 현대화 행정의 발걸음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건을 갖춘 지역에서 먼저 현대화를 실현한 후 다른 지역에 현대화 실현을 지원하고 견인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방의 당정 지도 간부들은 방역, 공급 보장, 민생 보장, 안전 보장, 안정 보장 등 면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위험 해소 사업을 미연에 세밀하고 실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정되고 화목한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상시화 방역 사업을 꾸준히 틀어주고 재반 방역 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세밀하게 실시해 산발적 감염 사례를 신속히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해야 합니다. 각종 사회 모순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대한 분석과 연구 판단을 강화하며

0: 이어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종에서 분발하자 권해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종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지혜로 풍년의 새 풍경을 그려가는 길림성 신식 농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분이 지나자 흑토구의 황금빛이 일렁이기 시작하면서 길림성의 가을 수확이 전면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농경지에서는 기계가 우렁차게 돌아가고 벼파도가 출렁이었습니다. 기술을 알고 경영에 능한 신식 농민들이 스마트 농업 장비를 논밭 현장으로 들여와 과학기술로 농사에 힘을 불어넣어 안정적인 증상과 소득 증대를 이루는 풍년의 새로운 풍경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길림성 영길현의 일락해진 9월풍 가족농장의 논밭 곳곳에는 영상감시, 기상관측 등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확기가 우르릉대며 지나가자 벼 이삭이 모두 곳간으로 들어갑니다. 멀지 않은 가공작업장에서는 벼가 건조, 탈각, 도정 등 공정을 거쳐 알갱이가 맑게 빛나는 완제품 쌀로 변합니다. 농장 책임자 소감판은 올해는 수확량도 많고 품질도 더 좋아서 모두들 서둘러 수확에 나서 햇살을 하루빨리 시장에 내놓아 좋은 가격을 받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길현은 길림성의 우수 벼 재배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향토에 뿌리 내린 신식 농민으로서 소금파는 최근 몇 년간 전통적인 농사 방식에서 벗어나 각종 현대적인 농업과학기술 장비를 벼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논의 생산량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쌀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였습니다. 농장 사무실에 들어간 소금파가 마우스를 살짝 클릭하자 스마트 농업 시스템 화면에는 토양 수분, 기상 데이터, 작물 생육 생태 등 정보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위성 원격 탐사 기술을 바탕으로 각 논의 벼 생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플랫폼에 전송되어 4천무 논의 가을 수확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논밭에 병해충 등 위험 요소가 생기면 시스템이 즉시 경보를 보내 우리는 제때 현장에 가서 처리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홍수기에는 비가 많이 내려 시스템이 경보를 발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보를 접하고 현장에 도착해보니 논에 빗물이 들어와 일부 벼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배수 작업을 조직하여 손실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이와 같이 스마트 농업은 벼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향상을 위한 방호벽을 튼튼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길림성은 선로근 식량 생산능력 건설 공정을 시행하고 길림 1호 위성군을 기반으로 디지털 농업 관리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경작지 보호 농업 상황 관리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석.
1: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교체를 촉구한 데 대한 각계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우크라이나는 대통령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을 끝내는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는 동시에 젤렌스키 때문에 미국의 디젤 가격이 올랐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말한 내용, 이에 대한 각 측의 생각 그리고 미국의 압박 전략 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 한 기자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평가들은 미국의 대러시아 디젤 무역 제재의 완화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할 것이라고 인정한다면서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전쟁을 끝낼 기회를 여러 차례 가졌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젤렌스키는 전 세계의 골칫거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디젤유 문제로 우리 농민들과 목장주들에게까지 골칫거리를 만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그에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지만 러시아의 정유 공장은 공격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는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면서 젤렌스키는 공격을 당장 멈추라. 최근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미국의 러시아 디젤유 무역 제재 완화를 둘러싸고 다시 갈등을 빚었습니다. 미국 CNN은 한 미국 관원의 말을 인용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정유 공장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공격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난 것이 러시아 디젤유 무역 제재 완화를 결정한 원인 중 하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번 조치가 러시아에 대한 선물이고 나약한 결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자기는 배신당한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러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특사 위토코프와 트럼프 대통령의 상위 쿠슈너는 러시아 정유공장 공격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이 정보 제공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우크라이나에 경고했습니다. 최신 소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즉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이 양측 모두 동의한 에너지 휴전 상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새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말하면서 먼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지도자를 선택할지는 우리 사회와 우리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또 우크라이나가 전쟁 상태에 있어 지금 선거를 치르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세르비 외무장관은 10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젤렌스키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고 국민은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젤렌스키가 적합한 지도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가 러시아 디젤유 무역에 대한 제재 완화를 한 것은 나약하고 전혀 타당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러시아에 대한 강경 정책을 다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트럼프의 관련 발언이 우크라이나 정세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고 우크라이나 측은 앞으로도 유럽에 대한 자금과 무기 장비 지원을 계속 요청할 것이라면서 러시아 측은 이에 대해 지나치게 락관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측에서는 독일 바트풀 외무장관이 11일 독일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버닝엄 수상은 10일 우크라이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24시간은 우크라이나에 매우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론은 미국이 러시아 디젤유 무역 제재를 완화하고 우크라이나

0: 대통령 교체를 요구한 것은 에너지 안보와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이 더욱 커졌음을 드러낸 것으로서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 백악관에 복귀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협정 체결을 원하지만 젤렌스키와 협정을 맺는 일은 훨씬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1: 한방물의 물입니다.
2: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초수지에서 왔습니다.
2: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2: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2: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승버드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염변의 창 프로입니다. 조시장감독관리국에서 우리 주 각 현시의 농산물 도매시장, 농산물 시장 책임자 및 식용 농산물 판매자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고지서에는 농산물 품질 안전 승낙표준 도달 합격증에 대해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고지서에 따르면 2026년 2월 1일부터 농산물 품질 안전 승낙표준 도달 합격증 관리 방법이 시행됐는데 농산물 시장 운영자는

0: 유해부에서 드리는 식용 농산물 품질안전 승낙표준 도달 합격증을 반드시 엄격히 확인해야 하며 증명서가 없는 제품은 샘플 검사 또는 쾌속 검사를 통과한 후에만 물품 입고를 허용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판매 기업은 증명서를 갖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입고 검사 및 증빙 자료 보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표준 도달 합격증은 농산물 생산업체 및 경영 주체의 해당 제품이 품질 안전 기준을 준수했다는 법적 증명으로서 시장에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심증과 신분증으로 간주됩니다. 적용 범위는 채소, 과일, 산잎, 가축류, 달걀, 양식 수산물 등이 포함되며 증명서에는 승낙 사항, 제품 정보, 원산지, 발급 일자, 승낙 주체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발급 및 수령 기록은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고지서는 법적 책임도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 운영자 및 판매자가 검사 및 보관 의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시정해야 하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정황이 엄중할 경우 생산 및 영업 중단 처분을 받아 판매 허가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주시장감독관리국 책임자는 농업농촌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농산물 판매 과정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며 영업주체들이 증명서를 제대로 소지하고 증명서와 함께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하여 대중 유구 번식원을 선별해 전문 봉사대우를 조직했으며 사육호들에게 전과정 기술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동시에 위챗, 마을방송, 선전단 등 매체에 의거해 널리 선전하고 공개서한을 발부하며 매체와 연합해 전문 취재를 전개함으로써 보도정책이 집집마다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 기술 부여와 규범 관리를 함께 틀어주었습니다. 집중 양성, 1대1 방문 지도를 통해 번식원들의 실제 조작 봉사 수준을 효과적으로 제고했고 주및 현지 도급 정보화 관리를 실시하고 전담일꾼이 대상 정보의 동태 업로드를 책임지게 하여 냉동 정액 사용 상황이 추적 가능하고 조사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우리 조에서는 유구 우량종 보조용 냉동 정액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해 정책 혜택이 사육호들에게 곧바로 전달되도록 추진했습니다. 현재까지 전주에서 루게로 사용한 유구 우량종 보조용 냉동 정액은 1745제에 달하며 성공적으로 태어난 송아지는 14,664마리에 달합니다. 이상 연변의 창 프로를 마칩니다.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입니다.

매일 들고 다니는 가방을 생각 없이 봤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버리는 걸 깜빡한 쓰레기나 오래된 영수증은 물론이고요. 가끔은 이게 왜 여기 있지 싶은 물건들이 툭툭 튀어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래서 바로바로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너무 귀찮은 일이 되어버리는데요. 가방뿐만이 아닙니다. 생각도 마음도 틈틈이 비워줘야 번거로운 수고가 덜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네, 조피디 FM데이트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 오늘도 다양한 우리 직장인분들의 말 못할 고민, 그리고 또한주 동안 직장 내에서 생긴 재밌는 에피소드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참여 문자부터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국경절 연휴가 끝나고 나니 약간은 허무감이 밀려옵니다. 이제 연휴가 없다고 생각하니 기운이 떨어지고요. 다들 오늘 이 주제로 반나절은 얘기한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연휴가 비록 끝났더라도 네, 또긴 연휴를 보내고 온 만큼 네, 충분히 이제 충전도 잘 되셨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래요. 기운 내셔서 또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힘이 빠지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네, 또더 기운 내시고 본인도 힘드시겠지만 동료분들이나 사장님의 입장에서도 많이 이제 힘든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네요. 그래요. 기운 내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FM 데이트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 네. 방금 보내주신 문자처럼 다양한 여러분들의 또 이제 일상에서 생긴 말 못할 고민들, 그리고 또 회사 내에서 생긴 재밌는 에피소드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공식 계정 혹은 제 개미챗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하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오전에 일이 많고 오후에는 한가한 시간이 대부분이라서 편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아유, 부럽고요. 많은 또 직장인분들이 들으시면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자리에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네,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안 좋으니까 조금은 이제 스트레칭도 하시고, 네, 몸도 푸시고, 네, 그래야지 뭔가 좀 몸이 가벼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다음 문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 월급이 벌써 거덜나서 고민입니다. 국경절 연휴가 지나고 거기에 가을옷까지 장만하고 나니 지갑이 텅텅 비었습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지내야 할지 벌써 숨이 막히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던 것처럼 뭔가 계획적으로 월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달마다 월급의 이제 일부분을 정기적으로 이제 저축을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다음 달 같은 경우에 내가 돈이 많이 나갈 것 같다, 지출이 좀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 이번 달 지출을 조금 줄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네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좋은 글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겸손하고 계산하지 않으며 조건 없이 나를 대하고 한결같이 늘 그 자신을 다시 한번 반성해보고 돌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 꽃이라네.
1: 여보시오. 그게 무슨 뜻입니까?
2: 그 시대와는 너무나도 떨어진 거란 말이야.
1: 맞았어.
0: 아니 그럼 남자가 꽃이란 말인가요?
1: 에이, 아니지.
0: 아니 그럼 여성은 뭐예요?
1: 저 여성은 그런 겁니다.
0: 아니 그럼 아니, 여성은 그런 거야. 생활에 그런 거야. 이렇게 불러야 돼요? 네?
1: 아니 그런 것도 아니라고요.
2: 그럼 뭐야 여성은 도대체?
0: 네.
1: 저 여성은 여러 가지야.
0: 뭐?
2: 여러 가지? 아니 그럼 여성은 여러 가지야.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여러 가지야. 이렇게 불러?
1: 아니 그런 것도 아니라고.
0: 아니 그러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도대체 뭐예요?
1: 예, 똑바로 들어보세요.
3: 소녀는 금이라네. 눈부신 금이라네. 개방 세월 반짝반짝.
2: 이게 안 붙어있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
0: 네, 저도 그림을 많이 봤어요.
1: 그렇기 때문에 우리 셋이서 남자와 여자라는 제목으로 사회의 한 측면을 좀 말해보자는 거야.
2: 그렇지.
0: 그런데 우리 셋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1: 아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 당신께서는 그 식당의 주인 역을 맡으시고.
0: 네, 알겠어요.
1: 자녀하고 나하고는 그 직업을 찾는 청년 역으로 분장하는 것이 어때?
2: 그렇지.
0: 네, 그렇지.
1: 그렇지. 자, 해보자고.
2: 자, 아이고 야, 덩치 얼구나. 야, 이게 떼떼구나. 여기서 또 만나게 되구나.
1: 야, 근데 너 뭐 직업을 찾는다는 게 찾았니?
2: 찾는다는 게 뭐야? 돌아다니면 보니까 전체로 여자 복무원 말 요구하지. 우리 같은 남자들은 개밥에 도토리 두구나.
1: 그렇네라.
2: 그래, 너는 찾아?
1: 야, 찾는다는 게 무식이야, 야. 야, 응? 근데 내 여기를 뭐 안 와니?
2: 아, 나 혹시 이 식당에서 일꾼이라도 쓰겠는가 해서.
1: 그래요? 나도 그래서 지금 찾아왔어.
2: 그래? 그럼 같이 들어가 볼까? 들어가보자.
1: 가자.
2: 예, 네,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0: 손님 오셨습니까? 들어오죠. 들어오죠. 예, 들어오죠. 저 뭘 찾나겠습니까?
4: 그런 게 아니라 저.
0: 아가씨를 여보합니까?
1: 에이, 아니.
0: 아니, 그럼 뭘 여보합니까?
1: 저. 혹시 여기서 복무원은 모집합니까?
0: 예. 모집합니다. 이거 보시오. 저기 아가씨를 여기를 모시고 왔습니까?
1: 아예?
0: 그럼 여기를 뭐 하러 왔습니까?
1: 저 우리 여기서 복무원을 하면 알 되겠는겠소?
0: 예. 이 손님 여기 뭐 뱃돌 봉사인가 하세인가?
1: 아예.
0: 손님들이 배에서 여기서 복무원을 하시겠다면 우선 먼저 병원에 가서 변성 수술부터 하고.
2: 남자들은 이렇게 값이 없는가?
0: 아니, 값이 없는 걸 이제 아세요? 지금 같은 경제 시대는 거래는 금이고 가든 물이고 가든 물에는 금이고 아, 손님 같은 남자분들은 흙입니다. 아세요?
1: 그 하지만 그 말씀 마저 역하게 한다.
2: 정말 여자로 태어나지 못한 게 역으로 도스럽다.

0: 돈벌이 없으니 일자리를 찾겠으면 또 벽돌공장이나 도살성 호텔을 가보시오.
1: 아, 나는 왜 그렇지? 야, 여자를 가볍게
2: 해보자, 해보자고.
0: 이거 아가씨들 빨리 묻어야 식당 경영하나 어찌나 하나 되겠지. 아니 집을 이렇게 좋게 방치해놓고 아가씨 없으시 용어도 못하겠지. 오야 그럼 이 말이 집에서 봐라. 무슨 손님이 그렇게 꽉 들었다니. 오차 저 집에서는 홍정광사에 가서 아가씨 두루 내려왔다 했지. 오차 그거 뭐 기라인가 그거 털털하다 했지. 기라인가 그렇게 잘 되지 못해 전에 잘해서 되는가 하오. 저기요 마저 탈 찍어놓어.

0: 우리 음식 좀 뭐 다들 나왔어. 우리 음식 좀 해서 놓고 준비하도 잘하고 보고로 하고 그런 게 오늘도 다 잘하대요.
1: 저 미안하지만 전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0: 그럼 여기를 뭐 하러 왔어?
1: 저 여기서 공무원을 모집하나요?
0: 야 모집하.
1: 한 달에 월급은 얼마씩 주나요?
0: 월급은 보다 한 300원 정도로 주고 내상고가 올라감에 따라서 점수 더 줄 수도 있어.
1: 그럼 여기서 저는 실례하나요?
0: 방송 드라마에 조금 피지 가냐?
2: 야. 야.

0: 했구만.
1: 아닌가?
0: 그래 뭐?
1: 원래 너의 시집이라는 거 한라당 갔다가 거치장소 나와서 한라당 나왔구만.

0: 그렇지. 나 은혜도 없는데 어떻게 임신합니까? 되게 싫다. 말하는 것 봐.
1: 내가 이렇게 말을 명심하지 않는다고. 아우, 아자르, 여보 봐라, 여보, 여보. 요큰 말머리 옷이 이렇게 잘 자라니 옷을 알락달락하게 이렇게 맞춤맞춤 따르게 하고, 아재, 고도 아재를 얼리 뜯어보고, 내리 뜯어보고, 아무데나 뜯어보나, 근데 거기 퍽퍽 갇히게 생겼구만.
0: 그랬을까?
1: 야! 아자, 여기라, 여기라, 여기라. 아자, 여기라, 여기라, 여기라. 모르겠구만.
0: 무슨 그러니까?
2: 전 모든 게 다 정상이에요.
1: 정상 아이들 됐는지.
0: 나는 왜 전 불정상인데?
1: 아재는 무지개 불정사이요.
0: 어? 그건 내 여기서 어떻게 말할까? 일단 내 가만히 말해주면 아재니까.
1: 이렇게 내 눈치 없단데. 아재, 아재, 아재. 그리고 유머하자면 야, 공무원들 좀 몇 가지가 특별한 게 있으면 좋단 말이오. 그 말하자면 야, 두 가지가 큰일 받을수록 그렇다. 이런 게 있어.
0: 두 가지라는 게 뭔가?
2: 저는 키도 크고 어관도 크게 생겼잖아요. 그거 말고 또 있어.
0: 네, 알았습니다. 야. 여자라면 아까 숨이 커야 되고 공비 커야 된단 말인가?
1: 그거 말고 있단데. 말하자면 그 첫째?
0: 예.
1: 입에 크면 클수록 좋다. 이런 게 있어. 예.
2: 아, 그거를 무슨 물떡으로 쓰겠다. 그거나 그 선물이에요.
1: 야, 정말 모르는 소리다. 어이, 손님이 우리 음식점에 왔을 때 전에 손님들한테 술을 부끄 권하고 부끄 권하게 해서 손님이 얼거이 취했을 때 전에 슬픈 마이게 되면 우리 매상포가 올라가고 전에 당뇨공사도 부득부득부득 따라 올라갈 게 아니겠어.
0: 네, 불정사이라는 게 바로 그게 아닌가?
1: 기라, 아재는 물배 크어?
0: 아, 나 물배 어떻게 큰지. 맥주 열병사리 같은 건 거기서 쥐구멍에다 거기서 물 쏟아있는 식이 돼서 동네 집 사람들은 나를 보고 여자 뱅겨라 쇠배땡이라 뱅까?
1: 거기서도 내 마음에 폭 쏘. 기라고 둘째 아재.
0: 네.
1: 둘째는요, 목자가 도와야 된다 이런 게 있어.
0: 어찌면 여기 여기저기 내 신체 조건하고 이렇게 땀났을까?
1: 오기라 아재는 위크.

0: 손님이요 나야 저거 손님은 저 손을 패드는 것 같은데 저 손님은 어떻게 하나 울지면 굴도록 하겠어 엄마 집에 자라고 골반을 사자고 팔팔팔팔 굴도록 하겠어
1: 너는 어디서 왔니
0: 계산집에서 왔다 너는 어디서 왔니
1: 달래서 왔다. 야, 너는 몇 살이야?
0: 24살이다. 너는 몇 살이야?
1: 나도 24살이다. 뭐야, 아부 기담 앞에 생겼다.
0: 야, 니네 무슨 아니니?
1: 야, 니 저기 가서 저 불쌍정 가져오게.
0: 지키지나 보니까 좀 알다니
1: 가져오나
0: 조금만 벌써부터 신발을 지키면 기다려 가져왔다
1: 가져왔다
2: 아시는 여기를 새로 왔지.
3: 예.
0: 자, 향화라고 불러요.
2: 그래? 저는 화영이라고 불러주겠습니까?
3: 어, 그래, 그래. 이름 제 참잡구나. 저게 난 제가 최경리를 해도 돼.
2: 어, 최경리님이.
0: 어, 경리님. 경리님을 이렇게 만나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2: 경리님을 만나니까 정말 기쁜데.
3: 나도 반가워.
0: 자, 경리님. 자, 간에 가서 내하고 같이 술을 마시자니.
3: 어, 그래, 그래.
0: 가서 해야
2: 우리 집에 가는 거란데.
0: 어, 그래. 내하고 같이 가자.
2: 예, 그때는.
3: 갑자
0: 야! 이 드레박한테 너한테 동동 내가리니.
2: 야, 이 드레박줄 같은 게 너한테 칭칭 당기니.
0: 야, 내 최경리를 먼저 쳤다
2: 어때? 나 최경리를 먼저 봤다 어때?
0: 경리님, 응. 저 여자와 가까이 하지 마세요.
3: 네.
0: 손밖에 몰라요.
2: 응? 경리님, 응. 저 여자와 가까이 하지 마세요.
0: 예.
2: 경리 쓴다.
3: 저기 그럼 내가 자네들 그 노래 실력을 보고 결정하는 게 어때? 어?
2: 저
3: 시간이 없지.
2: 그러면 노래는 네 먼저 해라.
0: 야, 시키지라고 네 먼저 해야 되니?
3: 아이고 아이고.
2: 네 먼저 해라.
0: 네 먼저 해라.
2: 네 먼저 해라.
0: 노래할 줄 잘 몰라요.
3: 아, 괜찮아. 실력을 본다잖아.

0: 노래 잘못 하겠어요.
1: 괜찮아.
2: 어우야, 아들 노래하는 거 봐라. 딱 가부람에 온다.
0: 야, 여러분이 한번 해봐라.
2: 간다. 나는 예, 그렇게 가부람에 오는 노래 하려고요. 서양강 전용하겠습니다.
1: 그래, 그게 좋지.
0: 해봐.
2: 그럼 예, 춤은 내 먼저 추겠습니다.
1: 춤은 춰봐.
0: 자, 장민이, 춤은 내부터 먼저 추겠어요.
1: 춰봐.
0: 내부터 먼저 춰봐.
2: 내부터
0: 먼저 추겠다. 야, 그래, 이래.
2: 내 먼저 추겠다.
1: 누가 뭐 좀 잡아도 기다려.
2: 추겠어요. 춰춰라.
0: 춰봐.
1: 양산도 추겠어요.
0: 양산도. 아니, 그게 더 좋겠다.

0: 춤추는 거 봐라. 땅 미꾸라지 춤추는 거 봐.
1: 야, 이제 내가 중동한 소리만 대치게 되니?
0: 나는 예, 저런 춤 알 추고 예, 비슷해.
1: 야,
0: 어디로 치니?
1: 안 믿지 마자. 아니, 그래 방금 우리들이 변을 봐보도 그래 여성은 꽃입니까?
2: 글쎄, 그런 여성은 저부분이고, 아, 대부분 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단장해 가고 있으니 응당 꽃으로 불러야 되지요.
1: 예,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예.
0: 아,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성분들에게, 특히는 테레비를 시청하시는 모든 여성들에게 어울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 여성은 꽃이라네.

금방 감상하신 소포문요, 남자와 여자, 여기 출연의 리동훈, 오선옥, 강동충 등 배우들이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좋은 글 한 편 읽어드립니다.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는 늘 바뀐다.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는 늘 바뀝니다. 단 하루를 봐도 마음을 열게 하는 사람이 있고 몇 년을 봐도 마음을 닫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해온 시간과 지남은 비례하지 않는데요. 관계에서 의미를 더해주는 건 시간이 아닌 기억입니다. 의미 있는 기억이 있다면 관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살리는 구원이 되는 거죠. 만약에 서로를 살리는 구원이 될 사람이 떠오른다면 분명 소중한 인연일 겁니다. 지금껏 내가 일어난 일 중 가장 좋은 일이 너라는 걸 알려준 너에게 인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어찌 보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연. 네, 이것도 소중한 기억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멜로디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을 만납니다. 이내 그래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야지 하면서 마음을 고쳐먹을 때가 혹시 있었나요? 네, 강매화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꽃들의 명절.

네, 가끔은요, 다양한 곳을 여행하면서 게으름이 때로는 삶을 윤기 있게 해준다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부지런히 이곳저곳을 많이 보고 다니는 것도 좋지만, 한 곳에서 유유자적 게으르게 다녀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하나라도 더 눈에 담는다고 무엇 하나 제대로 담을 새도 없이 바쁘게 돌아다니는 여행보다는요, 네, 조금은 게으른 여행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한 나라를 관광하는 여행보다 그 나라에 온전히 속해서 게으르게 생활하는 여행자가 되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이 게으름이라는 건요,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좋아 보일 수도 나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바라본다면요, 네, 게으르게 다니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신선한 재미로 다가오거나, 네,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요. 네, 정말 게을러지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네, 그러니 우리 너무 게으른 자신 같아서

자신을 너무 궁지에 내몰지는 맙시다. 네, 강혜정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무에.

왠지 그런 날이 있잖아요. 술 한잔 하고 싶은 날. 네, 내 마음속에 모든 걸 털어놓고 나 이런 사람이었어. 나 이런 날이었어. 라고 하소연하고 싶은 날이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어땠냐며 힘들었을 거라며 넓은 어깨를 빌려주는 그런 날 말입니다. 네,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하루의 끝에서 그 피로 우리가 풀어주겠다면서 친구들이 기어코 불러내는 날 말입니다. 왠지 모르게 기대되고 재미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날 말입니다. 네, 저는 그런 날이 늘 오늘이었으면 합니다. 네, 당신도 즐겁고 나도 즐거운 웃음이 가득한 그런 날, 왠지 그런 날 있잖아요. 네, 오늘이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강화 가수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내 고향 강강술래.

하루를 마무리할 무렵에 왠지 모르게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고단했던 일과를 끝내고 옛 친구를 만나 추억을 안주삼아 한 잔 기울이고 싶은 날, 굳이 힘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깊은 위로가 되는 그런 날, 맑은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 때면 누구든 불러내서 즐거워지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멍하니 보낸 하루가 아쉬워서 북적대는 인파 속에서 내 사람들과 한 잔 기울이고 싶은 날, 내 행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 옛 추억을 곱씹으면서 즐겁게 마시는 술자리는 늘 내 가슴을 뛰게 합니다. 네,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지쳤던 내 심신을 위로하는 그 자리는 내 안에 아프게 박혔던 먼지들을 깨끗이 씻어버립니다. 나의 유쾌한 친구들이, 나의 사랑스러운 연인이, 나의 소중한 가족이 그렇게 내 아픔을 씻어내줍니다. 네, 구르노 카소의 보리차 듣겠습니다.

눈앞에 사과 한 개가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빨간색 사과가 보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남성의 5%, 여성의 0.2%가 색약이라고 합니다. 구미 남성은 8%에서 10%, 아프리카는 2%에서 4%, 네, 세계 전체에서는요, 2억 명 이상이 색약이라고 합니다. 네, 강아지나 고양이가 보는 법도 인간과는 전혀 다르죠. 네, 그들은 후각과 청각이 뛰어난 반면에 시력은 좋지 않아서 흐리게 보입니다. 비록 네, 색각이 정상이라도 색에 대한 이미지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피처럼 붉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장미처럼 빨갛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네,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겠죠. 네, 이처럼 누구나 같은 사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착각입니다. 100명이면 100가지의

사과가 있는 법입니다. 네, 김선희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꿈을 찾아.

0: 경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아홉 번째 명작, 세계 명작편에 수록이 된 지혜편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제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읽어드렸는데요. 세르반테스 사베드라는 1547년에 에스파냐 마드리드 부근의 알칼라데 에나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외과 의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요, 학교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2살이 되던 해에는 이탈리아로 건너갔고요. 청년기에는 군대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는 어떤 모호한 사건의 용의자가 되어서 감옥살이를 하는 이런 힘든 시기에요. 영원한 베스트셀러인 돈키호테를 썼다고 합니다. 나이가 더해 갈수록 그의 문학 활동은 더욱 왕성해졌죠. 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산초 판사가 당나귀를 몰아 달려가 보니 돈키호테는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뒤로 누워 있었다. 나리, 이건 누가 보아도 풍차입니다. 모르면 잠자코 있거라. 내가 거인들을 정복한 공조를 가르치려고 못된 마법사가 거인들을 둥차로 둔갑시킨 게야. 내게 품은 적개심이 이 정도일 줄이야. 아휴,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산초는 돈키호테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를 부축해서 일으켰다. 여기저기 뼈가 부러진 것 같았다. 그리고 며칠이 흘렀다.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는 산속의 길로 접어들었다. 한참을 가다가 낙타를 탄 두 명의 성 베네딕트 수도사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수도사들의 뒤에는 귀부인이 탄 마차 한 대와 대여섯 명의 사나이들이 말을 타고 가고 있었다. 사실 귀부인 일행과 수도사들은 가는 방향만 같았을 뿐 절대로 일행이 아니었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앞에 가는 사람들을 보자 산초에게 이렇게 말한다. 저길 보아라. 저 검은 옷을 입은 마법사들이 아름다운 공주님을 납치해가고 있어. 저런 몹쓸 놈들,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공주님을 구해내야겠다. 이번엔 풍차와의 대결보다 더 힘들겠네. 아휴. 산처는 기가 막혔다. 나리, 저 기사의 모습은 우습광스럽기 그지없었다. 기사님, 저희들은 성 베네딕트 수도사들입니다. 남의 마차 안에 납치된 공주님이 계신지 어떤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이 거짓말쟁이들! 돈키호테가 창을 들고 달려가자 수도사들은 놀라서 노새에서 떨어졌다. 그 모습을 본 나머지 한 수도사는 노새를 몰아 멀리 도망을 쳐버렸다. 이내 시동과 또 한바탕 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귀부인이 나서서 제발 불쌍한 시종을 용서 음악이 나타났다. 우와, 드디어 성을 발견했구나. 성이라니요, 저건 주막집입니다. 내 눈에는 저 훌륭한 성이 주막집으로 보인단 말이냐. 아참, 그럼 저것이 성이란 말입니까? 그 사람은 주막으로 들어가는 동안 그런 입씨름을 했다. 주막집 여주인은 인정이 많은 사람이어서 돈키호테의 상처를 정성껏 돌봐주었다. 주인의 딸과 가정부도 거들었다. 주인의 딸은 예쁘장하고 고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정부는 납작코의 펑퍼짐한 몸집이었다. 그들은 말이 먹을 풀이 잔뜩 쌓인 곳간에 돈키호테를 뉘었고 몸에 약을 발라주었다. 기사님의 성함은 어떻게 되시나요? 주막의 가정부가 묻자 산초 판사가 나서서 대답한다. 돈키호테 대 라만차라오.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기사님이지. 죽은 듯이 누워있던 돈키호테가 벌떡 일어난 것은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일어난 돈키호테가 여주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제가 이 성에 묻게 된 것만으로도 무한한 영광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부인께서 손수 간호까지 해주시니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 네, 청취자 여러분,
1: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은평이 2018년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 북경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한 기조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여섯째로 건강위생 행동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의료보건 위생 분야의 50개 원조 프로젝트를 최적화하고 고도화하며 중점적으로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 본부, 중국아프리카 우호병원 등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해 건설할 것이고 공공위생 분야의 교류와 정보 협력을 전개하고 전염병, 주혈흡중병, 에이즈병, 학질 등의 발생 및 재발과 관련한 중국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 협력 프로젝트를 실시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더욱 많은 전문 의사를 양성해주고 아프리카 원조 의료단을 계속 파견해 최적화할 것이고 광명행, 사랑행, 미소행 등 의료 순회 진료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약소 계층인 여성과 아동들에 대한 심련심 공정을 실시할 것입니다. 7째로 인문 교류 행동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중국아프리카연구원을 설립하고 아프리카와 서로의 문명을 심층적으로 상호 참조할 것이고 중국아프리카합동연구교류계획을 한 차원 높게 세울 것이며 50개 문화체육관광 프로젝트를 실시

지해 아프리카 국가가 국제적 실크로드 극장, 박물관, 예술 축제 등 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고 중국 아프리카 매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중국과 아프리카가 서로 문화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계속 추진할 것이고 조건에 부합되는 아프리카의 교육기구가 공사 학원을 신청해 운영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며 더욱 많은 아프리카 국가가 중국 인민의 단체 관광 목적지가 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8달째로 평화안전행동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중국아프리카 평화안전협력기금을 설립하고 중국과 아프리카가 평화와 안전 및 평화유지, 안정유지 관련 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지원하며 아프리카연합에 계속 무상으로 군사원조를 제공할 것입니다. 사헬, 아덴만, 기네만 등 지역의 국가가 지역 안전을 유지하고 테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고 중국 아프리카 평화안전포럼을 설립해 중국과 아프리카가 평화안전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하는 데 플랫폼을 제공해 줄 것이며 일대일로 공동건설, 사회치안, 유엔 평화유지, 해석단속, 반테러 등 분야에서 50개 안전원조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8대 행동을 보다 순조롭게 실시하기 위해 중국은 정부 원조, 금융기구와 기업의 투융자 등 방식으로 아프리카에 600억 달러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150달러는 무상으로 원조해주거나 무리자 또는 특혜로 대출해줄 것이고, 200억 달러는 신용대출 자금으로 제공해줄 것이며, 중국 아프리카 개발성 금융 특별 자금을 설립하는데 100억 달러를 지원하고, 아프리카 수입 무역 융자 특별 자금을 설립하는데 5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고, 향후 3년간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가 100억 달러를 초과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과 외교 관계가 있는 아프리카의 최빈국, 채무가 막중한 양소 국가, 내륙의 개발도상국, 군소 도서개발국이 2018년 말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납부하지 못한 정부 간 무리자 대출 채무를 면제해 줄 것입니다. 청년들은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의 희망입니다. 내가 제기한 중국 아프리카 8대 행동 창의에는 청년들의 초점을 두고 청년들을 양성하며 청년들을 돕는 조치들이 많으며 이런 조치들은 그들에게 더욱 많은 취업 기회와 더욱 좋은 발전 공간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오늘 프로그램입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평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머릿속 생각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이 말 저 말 주어

할수있습니다.그럼직장인휴가는어떻게사용할수있을까요?여러번에나누어배치할수있을까요?그리고휴가기간에기본로이만지급할까요?네,오늘시간먼저연휴가에대해서함께알아보겠습니다.네,종업원이1년이상연속근무했을경우에연휴가를누릴수있습니다.연휴가는누적1년이상10년미만인경우5일이고10년이상20년미만인경우10일이며누적20년이상인경우15일입니다.국가법정휴가일휴식일은연휴가에포함되지않습니다.네,그럼연휴가는여러번에나누어배치할수있을까요?종업원유급연휴가조례제5조규정에의하면용인단위는생산업무의구체적상황과종업원의의향에따라연휴가를전면적으로배치합니다.그리고연휴가는한개연도내에집중적으로배치할수있고나누어배치할수도있으며일반적으로해를넘기지않습니다.용인단위가생산근무특점으로인해해를넘겨종업원의연휴가를배치해야할경우한해를넘겨서배치할수있고업무상의필요로인해종업원의연휴가를배치할수없을경우종업원의본인의동의를거쳐연휴가를취소할수도있습니다.종업원이쉬어야할연휴가일수에대해용인단위는해당종업원의일일노임의 300% 에따라연휴가보수를지급해야합니다.네,그럼연휴가기간기본로임만지급할까요?종업원유급연휴가조례규정에근거해용인단위는종업원이연휴가를누릴수있도록보장해야하고종업원은연휴가기간에정상근무기간과동일한로임을지급받을수있습니다.종업원이법에따라누리는친지방문휴가,관혼상제휴가,출산휴가등국가에서규정한휴가와업무상피해로인한휴업기간은연휴가로계산되지않습니다.네,중로년기에접어든남자분들,드라마를보거나노래를듣다가눈물을흘려본적이있으십니까?네,이렇게남자가나이들수록눈물이많아지는이유는무엇일까요?나이가들수록남성도여성처럼기분변화가심하고짜증을잘내며쉽게좌절감을느낄수있습니다.드라마나영화를보다여성보다눈물을줄줄더많이쏟을때도있습니다.일종의남성폐경증상입니다.네,일부전문가들은남성호르몬인테스토스테론수치가떨어지기시작해서그런현상이일어난다고말합니다.네,미국건강의료매체 WebMD 등에따르면낮은테스토스테론수치와로년남성의기분변화사이에연관성이있을수있습니다.호르몬영향이클수있습니다.과학은마음먹기나름이아니라뇌의작용이라는사실을알려주고있습니다.치매라는병을보면확실히알수있습니다.뇌세포에문제가생기기시작하면기억함퇴는물론이고성격도변합니다.그리고감정기복이심해지는것은말할것도없습니다.뇌만큼강력하지는않지만우리의마음에상당한영향력을미치는것이호르몬입니다.호르몬은우리몸의혈관속을이동하면서몸속의각부위에신호를주고받는화학물질로대부분우리의신체에영향을미치지만일부는우리의마음에도영향을미칩니다.호르몬의급격한변화를겪게되는시기가바로사춘기와중년의갱년기입니다.사춘기도유별나지만갱년기의변화는더욱무쌍합니다.그중갱년기남자의경우테스토스테론등남성호르몬은20세의절정을이루다가이후꾸준하게감소하는데특히중년이되면서눈에띄게줄어듭니다.반면에여성호르몬은꾸준히분비됩니다.이때문에중년이되면여성호르몬이남성호르몬을압도해드라마를보다가눈물을흘리는일도많아지고온순하다못해소심해지는성향도보입니다.그리고예전처럼성욕이생기지않아
남성으로서

스스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럼 여성들은 어떨까요? 여성은 월경주기에 따라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지고 적어지기가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갱년기가 되면 폐경과 함께 꾸준한 감소세로 접어듭니다. 몸이 적응 과정을 거치느라 한겨울에 땀이 나며 온몸이 쑤시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마음 변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년 이전에도 감정 기복이 있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는 감정을 숨기며 살았다면 중년이 되면서부터는 이런 감정 변화가 폭발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네, 중년의 위기 극복 방법은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호르몬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이 로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호르몬 변화에 적응할 때까지 본인은 물론 주변의 이해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젊었을 때의 생활 방식을 대체할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양한 신체 질병은 물론 우울증 같은 마음의 어리고 남편과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던 삶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씩 찾아가는 노력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햇볕을 자주 쬐면서 야외 운동을 자주 해야 합니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 마주 앉아 수다를 떠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예전에는 중년 이후 신체 능력 저하와 정신적인 변화를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으로만 인식하고 별다른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이에 대한 의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갱년기를 이겨내고 활기찬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습관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은 혹시 소금으로 치아를 닦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결정적 진전을 이루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현대화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인민 건강이며 이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의 기초이다라고 깊이 있게 지적했습니다. 개인의 건강은 립신의 근본이고 인민 건강은 립국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건설하려는 건강중국은 균형적이고 보편 혜택을 주며 질과 효율이 높은 건강중국입니다. 강대한 건강관리 능력, 질병예방 통제 능력, 의료봉사 능력, 의료보험 지지 능력, 의학혁신 능력, 인재양성 능력을 갖추고 인민군중의 날로 늘어나는 건강수요를 효과적으로 만족시키며 주요 건강지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건강중국 건설에서 결정적 진전을 이룩하도록 확보하려면 예방 전략을 견제해야 합니다. 위생 및 건강의 제반 기초적이고 원천적인 사업을 세밀하고 착실하게 잘해 전민 건강의 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광범한 청소년들의 량완 학습 생활 습관을 기르도록 인도하고 전민 건신과 건강 휴양을 경도 지지함으로써 전 사회적으로 정확한 건강관을 수립하고 건강하고 문명한 생활 방식을 창조하며 모든 사람은 자기 건강의 첫 번째 책임자라는 리념을 강화해 효과적인 자기 건강 관리와 실천을 해야 합니다. 만성질환 종합예방 통제를 강화하고 예방치료, 재활, 관리 전 과정 봉사를 보완하는 데서부터 중의학 전승 혁신 발전 기제를 건전해하고 중서의 협동 융합을 강화하는 데 이르기까지 위생 및 건강 분야 기초 연구와 원천 혁신을 강화하고 건강 산업을 키우는 데서부터 진료 체험을 최적화하고

0: 악화하고 군중들의 진로 편리도와 만족도를 끊임없이 높이는 데 이르기까지 중점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 조치를 병행하며 협동적으로 힘을 써야 의료봉사 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이고 인민 군중의 다양화된 건강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인민 건강을 보장하려면 위생 및 건강 계통의 간부 인재 대우를 튼튼히 건설해야 합니다. 수량이 충분하고 구조가 합리하며 자질이 우수한 의료 일꾼 대우를 힘써 구축하고 의덕 의풍 건설을 강화하며 량완업계 기풍을 조성해 의료 일꾼을 존중하고 위생 건강 사업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개혁은 위생 및 건강 사업 발전의 강단 동력입니다. 의료보험, 의약협동 발전과 관리 추진을 의약위생체제 개혁의 주공 방향으로 삼는 것을 견제하고 의료위생 사업 단위 개혁 방안을 전면적으로 시달하며 다층적인 의료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의료 공급 보장과 사용 관리 기제를 건전히 하고 국가 기본 약물 제도를 보완하며 약품 품질 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해 제15차 5개년 계획 시기 건강 중국 건설에서 결정적 진전을 이루도록 확보하는 데더큰 기여를 해야 합니다.
1: 일전 길림연결 국제공항경제개발군은 경영환경최적화 기업발전보장전문행동포 지휘를 소집하고 기업의 급하고 어려운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 지원 봉사를 한층 승격하도록 추진했습니다. 공항경제개발구 당사위원회 서기이며 관리위원회 주임인 리덕평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회의에서 공항경제개발구 관리위원회 보조임 리성화가 경영환경최적화 기업발전보장전문행동 실시방안을 해독했습니다. 수도, 전력, 열공급 및 행정심사 비준 등 부문 관련 책임자들이 각각 태도 발언을 하고 기업 발전을 위해 봉사할 실무적인 조치를 명확히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공항경제개발구 기반시설은 지속적으로 보완됐고, 열원과 열망, 빗물오수 관산, 단지도로 개조 등 공정이 힘있게 추진됐습니다. 기업가의 창업과 사업을 봉사 보장하기 위한 20가지 조치를 잇따라 출범하고, 기업 종업원 무료 건강검진, 정무 녹색 통로 등 기업 혜택 봉사를 개통했으며, 기업 지원 전담관리원과 한계 기업 한계 서류 대행 봉사 기제를 구축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단지 공급 경제는 비교적 빠른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금역복장, 커시안, 버드와이저 맥주 등 주력 기업들은 생산을 안정시키고 생산 능력을 확대했으며 선도 막걸리, 중과 엘리베이터 등 계속 건설 대상은 순조롭게 문제 명세서를 명확하게 작성해 기업 문제 명세서를 구축하고 책임자와 해결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봉사 조치를 따뜻하게 하고 기업 지원 전담 관리원과 대행 봉사의 우세를 지속적으로 발휘해 기업의 난제를 주동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와 상가 관계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주동적으로 앞장서 봉사하며 금품 요구, 업무 지연과 책임 회피 등 경영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제해야 합니다. 동시에 관할 구역 기업들이 안전 생산, 환경 보호 등 법정 책임을 엄격히 시달하고 정책 기회를 다같이 포착하며 기술 개조 투입을 늘려 질적 향상과 효익 증대를 촉진할 것을 희망했습니다. 공항경제개발구 관리위원회 보조임 장강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0: 연변 아름다운 생활 10대 공정 중 하나인 장춘 중의학대학 부속병원 공동 건설 공정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금일 장춘 중의학대학 부속병원과 시중의병원은 공동으로 전국 명로 중의학 전문가 전승 사업실 현판식 및 사제 결혼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부시장 김은희와 장춘 중의학대학 부속병원 관련 책임자들은 각각 류철군, 조건군, 등열 등 3명의 국가급 명로 중의학 전문가 전승 사업실 현판을 제막했습니다. 시위생건강 및 의료보장국 책임자는 3명의 전문가에게 각각 간단비위과, 뇌병과, 신병과, 특별초빙 수석 전문가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어 전통 중의 사제 결혼식이 진행됐습니다. 시중의병원 중청년 핵심 의사 6명은 차례로 사사첩을 올리고 허리를 굽혀 례를 행한 뒤 사사차를 올렸습니다. 3명의 지도교수는 제자들에게 의덕을 지키고 경전을 부지런히 학습하며 림상실천 을 깊이 파고들 것을 당부했습니다. 의식이 끝난 뒤 3명의 전문가는 현장에서 진료를 진행하고 간단비위 질환, 뇌병, 신병 분야에 국내 권위적인 진료 리념과 기술을 선보여 세밀한 문진과 신중한 변증, 정밀한 처방으로 군중들의 건강 수요

0: 응답했습니다. 아랍은행에 따르면 3대 전국 명로 중의학 전문가 전승 사업실이 시종이 병원에 설립됨에 따라 앞으로 전문학과 건설, 인재 양성, 학술 연구 등 3개 분야에서 연변적 중의학 종합 봉사 능력이 체계적으로 향상될 전망입니다.
1: 주민 건물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한 순간 그는 짙은 연기를 뚫고 서슴없이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위험을 제거했습니다. 그가 바로 길림성 의로운 행동 모범이며 연길시 배달일꾼인 조리병입니다. 2025년 8월 14일 저녁 8시 57분 수영공루 서구역 10호 아파트 이도난 1층 민박의 창문에서 짙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연기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마침 배달을 마치고 지나가던 배달일꾼 조리병은 이상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조리병은 119에 신고하는 한편 주변 군중들이 건넨 소화기제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불길을 잡았으며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화쇄를 성공적으로 통제했습니다. 2025년 9월 16일 연길시 심사평의위원회는 조리병의 행동을 의로운 행동으로 인정했습니다. 올해 6월 그는 길림성 의로운 행동 모범으로 평이되는 바 이는 그가 위급한 순간에 선뜻 나서서 실제 행동으로 평범한 사람의 용기와 담당을 보여준 데 대한 인정입니다.
0: 올해 국경절 연휴 기간 연길 인터넷 인기벽은 인기 기념 촬영 장소로 떠오르며 오가는 시민과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시공안국 공원파출소는 이 선전 기회를 단단히 들어주고 근무 중인 민경과 보조경찰들을 조직해 인기벽 주변에서 반사기 선전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민경과 보조경찰들은 명절 기간 전신 인터넷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득점에 결부해 오가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사기 예방 상식을 보급하고 신형 및 빈발 전신 인터넷 사기 수법을 설명했으며 자신의 재산 안전을 잘 지킬 것을 일깨웠습니다. 아이와 함께 나들이에 나선 가족들을 위해 민경과 보조경찰들은 재미있는 스티커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작은 오성 붉은기, 대단하다 우리나라, 반사기 꼬마 수호 경찰, 검은 고양이 경장, 토끼 경찰 등 도안이 인쇄된 스티커를 활용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부모와 자녀가 명절 분위기 속에서 사기 예방 요점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민경과 보조 경찰들은 하루 평균 700여 부의 반사기 선전 전단지를 배포해 천여 명에게 선전을 진행했으며 인파가 밀집된 최전방에 사기 예방 방어선을 실질적으로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1: 10월의 인민공원은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가을 경치를 맞이했습니다. 울긋불긋 물든 단풍과 시민들의 여유로운 생활이 어우러져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가을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공원에 들어서면 맑고 푸른 하늘 아래 단풍나무들은 붉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울긋불긋한 단풍잎들은 반짝이는 햇살에 자연의 영롱한 색깔을 뽐냅니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은 숲속을 거닐며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 출임이었습니다.
2: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3: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건강여차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입니다.
1: 친구들, 안녕하세요. 건강여차 시간 김지혜가 인사드립니다.
2: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혜입니다.
3: 안녕하세요. 조서영입니다.
0: 네, 친구들, 오늘도 건강상식들 함께 배워갈까요? 먼저 식생활을 바르게 고쳐드리고 싶습니다. 난 음식 습관이 무척 건강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1: 아마 어른들

0: 중에도 거의 없을 거예요. 중요하지만 술을 지기 쉬운 식생활. 그럼 입맛이 자신과 비슷하거나 조금 다른 세 명의 친구들을 만나보면서 자신이 식생활을 되돌아보고 더 알아볼까요?
1: 어린이 식생활 이러면 위험해요.
2: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어린이 식생활들이 어떻게 위험할까요? 영양균형을 무너뜨리는 가공식품. 가공식품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같은 여러 원재료를 먹기 쉽게 가공해서 만든 음식입니다. 요리하기도 편하고 보관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겠지만 영양이 균형 있게 고루 담겨 있지 않거나 혹은 맛이 자극적인 경우가 많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1: 라면만 해도 그래요. 라면 국물에는 천연 재료가 거의 없거나 아주 조금 들어있지요. 게다가 너무 짜요.
2: 짠맛을 내는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을 붓게 하고 또 콩팥을 망가뜨리고 골다공증, 고혈압 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교나무 열매에서 짜낸 기름으로 튀기는 면도 탈인 것입니다. 정교기름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어려서부터 성인병에 걸릴 수도 있다네요. 건강 챙기기의 시작.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가공식품에는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이 반드시 적혀 있습니다. 영양 성분표를 보면 영양과 영양소 그리고 영양소의 기준치를 확인할 수도 있고 원재료 이름에서 여러 종류의 식품 첨가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량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힘이 됩니다. 열량이 높을수록 많이 힘을 낼 수 있지만 또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1: 영양소 기준치는 영양소마다 하루에 먹어야 할 량을 기준으로 해당 식품에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적은 겁니다.
2: 네, 일반적으로 영양소 기준 수치는 어른을 기준으로 해서 적은 것인데요. 또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첨가물을 잊지 말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을 확인하는 건 건강을 지키고 자신에게 알맞는 식품을 고르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0: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식품 첨가물.
2: 먼저 발색제입니다. 식품의 색깔이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쓰는 첨가물입니다. 이러한 발색제를 많이 먹으면 위장과 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정서가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0: 향료,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 같은 식품의 향을 적게 할 때 쓰는데 비만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 요가제, 서로 섞이기 어려운 식품 재료들을 잘 섞이게 할 때 쓰는 첨가물입니다. 아이스크림, 과자, 빵을 만들 때 많이 쓰는데 영양소의 흡수를 막을 때 많이 먹으면 맛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0: 채소는 싫어요, 고기가 좋아요 라는 친구들이 참 많겠지요.
1: 고기 없는 밥상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언제나 고기만 쏙쏙 골라 먹어요.
0: 불고기 피자를 시키면 가족들이 먹기 전에 불고기부터 싹 다 먹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집사게 고기만 먹으면 할머니는 우리 똥강아지 고기 많이 먹어야 튼튼하지 라고 하십니다.
2: 네, 그렇습니다. 고기는 맛도 있고 동물성 단백질, 지방 같은 영양소가 많아서 몸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도 고기만 먹는 건 문제겠지요. 고기를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혈관 속에 찌꺼기가 낄 수도 있습니다.
0: 나중에는 이 찌꺼기가 딱딱해져 혈관을 꽉 막아서 심장, 간 등을 아프게 만들지요. 게다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뼛속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뼈가 약해집니다. 세계적으로 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인 미국에 골다공증 환자가 많은 것만 봐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채소를 많이 드세요. 채소에는 미네랄, 비타민, 섬유소, 식물성, 항산화제 등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2: 이렇게 좋은 채소를 어릴 때부터 잘 챙겨 먹지 않으면 비염, 전

0: 즉 아토피 피부염 같은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1: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도 자주 걸릴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꼭 고기만 먹지 않더라도 또꼭 채소를 싫어하지 않더라도 먹고 싶은 것은 하나만 골라 먹고 다른 것을 고루 먹지 않으면 건강을 해치게 된답니다. 탄수화물, 비타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등 필수 영양소들이 함유된 음식을 골고루 챙겨 먹으며 다양한 식품들과 친해지도록 우리 친구들 노력하는 건 어떠할까요? 그래야만 더 오래오래 건강할 수 있고 성장기에 도움이 될수 있겠지요. 친구들, 노래 한곡 함께 듣고 계속해서 건강 상식들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0: 자연에도 좋고 몸에도 좋은 친환경 농산물.
1: 친환경 농산물은 합성 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같은 화학물질을 쓰지 않거나 최대한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하게 생산하는 농산물인 것입니다. 화학물질이 없으니 우리 몸에도 좋고 자연도 지킬 수 있어서 일석이조겠지요. 구멍이 뿡뿡 뚫린 상추가 보기에는 안 예뻐도 우리 몸에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0: 햄버거나 피자처럼 주문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패스트푸드라고
1: 합니다. 네, 그래요. 패스트푸드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연의 시간대로 오로지 자란 먹을거리이자 그리고 제철 재료와 천연 재료를 사용해서 오랫동안 숙성하거나 천천히 조리해 건강에 좋은 음식들입니다. 슬로푸드에는 된장, 김치 등이 있고요. 가족이 함께 이런 재료를 손질하고 맛있게 차려낸 한 끼 식사도 물론 건강한 슬로푸드라고 합니다.
0: 아침에 과일을 먹으면 밤에 먹는 것에 비해 몸에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2: 아침에 과일을 먹는 것이 몸에 좋은 건가요?
0: 아침에 눈을 뜨기도 전부터 어머니께서는 아침엔 과일이 좋다 하시며 입에다 넣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더 자고 싶은데 말이에요.
1: 네, 대체적으로 사과는 아침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 일찍 사과를 드시면 잠이 확 깨고 입안이 개운하고 정말 시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밤에는 될 수 있으면 사과는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더욱더 힘들어할 수도 있답니다.
3: 선생님, 우리 어머니는 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어떤 얘기 말입니까?
3: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고 점심때 먹으면 은, 저녁에 먹으면 동이란 서양 속담이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사과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과일은 대개 아침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의 비타민 B군과 C군은 그리고 활성화되는데 최소 4시간에서 5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의 효과를 또

0: 활동이 왕성한 오후에 보려면은 아침 시간에 먹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1: 사과는 탄닌산과 식물성, 섬유질인 펙틴이 중보해 소화기관이 운동을 촉진, 변비와 설사, 위장장애 등을 개선하고요. 따라서 배변 효과를 위해서는 사과를 껍질까지 식사전에 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0: 그리고 친구들, 참외와 수박은 식사 후 섭취가 해롭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후식으로 먹게 되면은 음식물이 소화될 때까지 위장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발효 상태에 이른 과일은 아랫배에 가스를 차게 해서 찌르는 듯한 아픈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들수록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0: 서로에게 사랑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을 많이 주고받으면서 마음이 문을 열고 따뜻한 한 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1: 이 시간 프로 편집과 기획의 지련정 선생님, 진행의 지혜와 서연이,
2: 지혜 그리고 련정 선생님이었습니다.
3: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1: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총서기가 전국 보건건강대회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0: 중앙 텔레비전 방송이 건강 중국 건설이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보장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표했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보츠와나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또고 국무회의 의장을 접견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전국 보건건강대회가 10일부터 13일까지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회의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에는 15차 5기는 전망계획기간은 2035년까지 건강중국건설 목표를 실현하는 관건시기이므로 중국 특제 보건건강발전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으며 신시대 보건건강 업무 방침을 관철하고 5시를 살리고 기반을 다지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약한 부분을 강화하여 보건건강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인민의 건강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건강중국 건설이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강 총리가 총화 연설을 했습니다. 조락제 왕호령, 제기 정설상, 리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인민의 건강은 민족 번영과 국가 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징이라고 비유했습니다. 18차 당대 이후 당중앙은 인민의 건강 보장을 선제적 발전의 전략적 위치에 두고 신시대 보건건강 업무 방침을 확립했으며 건강 중국 건설에 관한 중대한 결정과 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봉사체계, 전통의약체계, 질병예방통제체계,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하도록 추진해 보건건강사업이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고 전방위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우리가 건설해야 할 건강중국은 균형있고 보편적이며 질높고 효율적인 건강중국이어야 하며 강력한 건강관리능력, 질병예방통제능력, 의료봉사능력, 의료보험지원능력, 의학혁신능력, 인재양성능력을 갖추어 날로 증가하는 인민대중의 건강수요를 효과적으로 만족시키고 주요 건강지표가 지속적으로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보건건강 분야는 전반적이고 기초적인 역할을 하므로 건강 선차적 발전 전략을 확고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민의 건강 보장을 각종 정책에 통합해 모든 분야의 업무에 반영하고 계획 수립, 정책 설계, 사업 타당성 검토, 공정 건설 등에서 인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선차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예방은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건강 전략이라고 하면서 보건과 건강의 각종 기초적, 근원적 업무를 세심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전민 건강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사회가 올바르고 건강한 관점을 확립하도록 이끌어 효과적인 건강자 형성과 관리를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학습 생활 습관을 키우도록 이끌고 독지 취미로의 전면 발전을 이루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량완 생태 환경과 생산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전민의 체육 단련과 건강한 요가 활동을 고마워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식품 안전 감독을 강화하여 음식물 안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질병 예방 통제 체계를 건전하게 구축하여 대규모 류행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조선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의료봉사 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이는 것은 건강중국 건설의 중점 과제 중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의료보건 기반 강화 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의료보건기관의 기능적 위치와 구조적 배치를 최적화하며 본급 진료를 촉진해 인민들이

0: 각각 곳에서 진료를 받고 필요한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성질환의 종합적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예방, 치료, 건강관리 전과정 봉사를 완비해야 합니다. 종이학 전송과 혁신발전기제를 건전하게 정비하고 종소의학의 협동융합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건 건강 분야의 기초 연구와 원천적인 혁신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총과의 전환을 촉진해 건강 산업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진료 경험을 개선하여 인민의 진료 편의성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개혁은 보건 건강 사업 발전의 강력한 동력이라며 의료, 의료보험, 의학의 협동 발전과 관리 수준을 의료보건 체계 개혁의 주된 공약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보건 사업 단위의 개혁 방안을 전면적으로 대응하고 공익성을 지향하여 공립병원 개혁을 심화함으로써 현과 구, 기층 의료기관의 운영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층적 의료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의약품과 소모품, 공동구매, 의료보험 지급, 자금 사용 정책을 최적화하여 기금의 안전한 운영, 병원의 건전한 운영, 대중부담의 합리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의약품 공급보장과 사용관리 기제를 건전하게 정비하고 국가 기본 의약품 제도를 개선해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인민의 건강을 보장하려면 보건 건강 분야의 중대한 도전에 함께 대응함으로써 각국 인민의 건강과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대일로 보건 건강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보건 대외 원조 업무를 강화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건강 중국 이야기를 잘 전해 국제적 공감대를 한층 더 결집시켜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총화 연설에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은 보건 건강 업무의 일련의 근본적이고 방향적이며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게 답했다며 사상성, 전략성, 지도성이 매우 강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신시대 새 도정에 보건 건강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고 중요한 준칙을 제공했기에 진지하게 학습하고 철저히 리하여 정확하게 실천에 잘 옮겨야 합니다. 사상적 자각과 행동적 자각을 높여 중국 특세의 보건 건강의 발전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어나가야 합니다. 건강 우선의 지향을 확고히 세워 인민의 건강과 경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기본 의료 보건 사업의 공익성을 견제하여 전민 건강의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기술이 의약 보건 발전 사업에 힘을 실어주도록 추진해 건강 중국 건설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중공장 정치위원, 중앙 서기처 서기, 중앙 군사위원회 부주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관련 지도 동지, 국무위원, 최고위 검찰은 거에 참석했습니다. 각 성과 자치구, 직할, 단독 계획시, 신강 생산 건설 병团.
1: 원신에서 중국 희곡의 영감을 받아 창작된 캐릭터 운근과 창단 신묘 벽관의 공식 영어 자막판 영상은 유튜브 플랫폼에서 조회수 천만 회를 넘겼습니다. 많은 해외 이용자들은 댓글란에 글을 남기면서 신묘 벽관을 계기로 처음으로 중국 희곡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미함유 관계자는 게임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통해 이용자들은 먼저 게임 속에서 어떤 문화 요소의 매력을 느끼고 그 다음 스스로 책을 읽고 공연을 관람하면서 실제 문화의 기원을 탐방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로 도를 전하고 문화로 소리를 전하며 문화로 사람을 교화함으로써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창의적으로 전환하고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온 방문객 알렉산더 버글러는 기자에게 자신은 평소 베를린 동물원에 가서 참대곰을 자주 본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도서전에서 산 참대곰 인형을 조카딸에게 선물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카딸도 참대곰 인형을 통해 참대곰과 중국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0: 이어 저작권 개발, 문화적 생명력의 지속 등은 이번 도서전의 주요 의제입니다.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은 문화 콘텐츠들이 책장을 벗어나 경계를 넘어 확장되도록 추진하는 것은 전통 출판과 문화의 전파 공간을 넓히는 동시에 중국 문화의 해외 진출을 위해 더욱 다양한 표현 방식을 제공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상적 함의와 예술적 가치를 함께 갖춘 수준 높은 작품을 창작해야만 문화 간의 소통 속에서 문화적 감화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문명 사이의 교류와 상호 참조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문화의 혁신적 표현을 느껴보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구리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3: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청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근병 국정운영론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지혜로 풍년의 새 풍경을 그려가는 길림성 신식 농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교체를 촉구한 데 대한 각계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강화하자. 2021년 1월 11일. 이 글은 습근병이 성부급 주요 지도 간부 당주왕 제19기 제5차 전원회의 정신학습관철 특정 주제연구토론관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며 이론 혁신과 실천 혁신, 제도적 자신감과 문화적 자신감을 긴밀히 결부시키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뚜렷한 특색입니다. 따라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치적, 이론적, 제도적, 문화적으로 강한 우세를 갖고 있습니다. 당주왕 제19기 제5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 실시함에 있어서는 당주왕 제19기 제4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 실시하는 것과 긴밀히 결부시켜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끊임없이 추진하여야 하며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견제하는 정치적 우위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제하는 제도적 우월성을 새로운 발전 이념을 견제하는 이론적 우세와 통일시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영도하는 당의 기능 배치가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하며 그 체계 및 기재가 더욱 완전하고 완비화며 운영관리가 더욱 효율적이도록 해야 합니다. 당주왕 제19기 제5차 전원회의 정신을 잘 관철 실시하는 것은 향후 5년, 15년간, 나아가 더욱 긴 기간,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전 국면에 관계됩니다. 이제하에 그 중점 내용과 혁신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학습하는 한편 이론과 실제를 결부시키는 훌륭한 학풍을 발양하며 현재에 립각하고 미래를 지향해 사업의 적극성, 능동성, 창조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나는 고위급 간부들은 막스주의 정치가가 되어야 하며 각급 지도 간부들은 정치적으로 명석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소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집된 중앙정치국 민주생활회에서도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경제사업은 추상적이고 고립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연관성을 띈 사업입니다. 각급 지도 간부, 특히 고위급 간부들은 반드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 전 국면과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에 입각해 정치적 판단력과 정치적 이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국가 대업을 마음속에 새겨야 하며 새로운 발전 단계를 파악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정치적 능력, 전략적 안목, 전문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며 과감히 책임지고 능란하게 일을 추진함으로써 당주왕의 결책과 포치를 원만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이 10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동방 대국을 영도하여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실사 구시와 안정적인 성장 도모, 협동적 추진을 견지하고 전망적 구상, 전반적 계획, 전략적 배치, 전일적 추진을 강화해 발전의 질, 구조, 규모, 속도, 효과성, 안전의 통일을 실현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주의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건설함에 있어서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민족도 뒤처져서는 안 되지만 우리나라는 지역 격차가 크고 발전이 불균형적인 만큼 현대화 행정의 발걸음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건을 갖춘 지역에서 먼저 현대화를 실현한 후 다른 지역에 현대화 실현을 지원하고 견인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방의 당정 지도 간부들은 방역, 공급 보장, 민생 보장, 안전 보장, 안정 보장 등 면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위험 해소 사업을 미연에 세밀하고 실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정되고 화목한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상시화 방역 사업을 꾸준히 틀어주고 재반 방역 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세밀하게 실시해 산발적 감염 사례를 신속히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해야 합니다. 각종 사회 모순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대한 분석과 연구 판단을 강화하며 각종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파악해 능동적으로 방지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음력설 기간, 에너지와 물자 공급 보장, 교통 안전 등 관련 업무를 원만히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 치안 예방 통제 체계를 보완하고 인민 대중의 생명 안전과 재산 안전을 침해하는 위법 범죄 행위를 단호히 단속해 사회의 안정

0: 확보해야 합니다. 공사 대금과 농민공예 임금을 체불하는 등 집단적 사건을 유발하기 쉬운 문제들을 제때에 해소해야 합니다. 동지들, 나는 등소평 동지가 1992년에 건국 이후부터 100년 사이에 우리나라를 중진국 수준으로 건설할 수 있다면 아주 대단한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다음 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므로 우리는 악전고토해야 한다. 우리가 짊어진 짐은 무겁고 책임은 막중하다 라고 한 말을 자주 떠올립니다. 지금 이 중임과 책임은 우리가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과감하게 중임과 책임을 떠매고 인민을 단합 인솔하여 실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정력적으로 일함으로써 당과 인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라기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종에서 분발하자 권해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종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지혜로

0: 홍련의 새 풍경을 그려가는 길림성 신식 농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지나다 흙토구의 황금빛이 일렁이기 시작하면서 길림성의 가을 수확이 전면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농경지에서는 기계가 우렁차게 돌아가고 벼파도가 출렁이었습니다. 기술을 알고 경영에 능한 신식 농민들이 스마트 농업 장비를 논밭 현장으로 들여와 과학기술로 농사에 힘을 불어넣어 안정적인 증상과 소득 증대를 이루는 풍년의 새로운 풍경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길림성 영길현의 일락해진 9월풍 가족농장의 논밭 곳곳에는 영상감시, 기상관측 등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확기가 우르릉대며 지나가자 벼 이삭이 모두 안정적으로 만들고 쌀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였습니다. 농장 사무실에 들어간 소금파가 마우스를 살짝 클릭하자 스마트 농업 시스템 화면에는 토양 수분, 기상 데이터, 작물 생육 생태 등 정보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위성 원격 탐사 기술을 바탕으로 각 논의 벼 생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플랫폼에 전송되어 4천무 논의 가을 수확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논밭에 병해충 등 위험요소가 생기면 시스템이 즉시 경보를 보내 우리는 제때 현장에 가서 처리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홍수기에는 비가 많이 내려 시스템이 경보를 발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보를 접하고 현장에 도착해보니 논에 빗물이 들어와 일부 벼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배수 작업을 조직하여 손실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이와 같이 스마트 농업은 벼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향상을 위한 방호벽을 튼튼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길림성은 선녹근 식량 생산 능력 건설 공정을 시행하고 길림 1호 위성군을 기반으로 디지털 농업 관리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경작지 보호, 농업 상황 관측 등을 방향으로 스마트 농업 장비가 식량 생산 현장에 적용되도록 크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조하면서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향상을 힘있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하겠습니다. 10일 한 기자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평가들은 미국의 대러시아 디젤 무역 제재의 완화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할 것이라고 인정한다면서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고 질문했습니다.

줄곧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면서 젤렌스키를 재차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마땅히 선거를 치러야 한다면서 그는 얼마든지 전쟁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여러 차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엑시오스 뉴스는 양국 정상은 지난해 백악관 다툼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고 논평했습니다. 최근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미국의 러시아 비대류 무역 제재 완화를 둘러싸고 다시 갈등을 빚었습니다. 미국 CNN은 한 미국 관원의 말을 인용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정유공장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공격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난 것이 러시아 비대류 무역 제재 완화를 결정한 원인 중 하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번 조치가 러시아에 대한 선물이고 나약한 결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자기는 배신당한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러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특사 위토코프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쿠슈너는 러시아 정유공장 공격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이 정보 제공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우크라이나에 경고했습니다. 최신 소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즉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이 양측 모두 동의한 에너지 휴전 상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새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말하면서 먼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지도자를 선택할지는 우리 사회와 우리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또 우크라이나가 전쟁 상태에 있어 지금 선거를 치르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세르비 외무장관은 12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젤렌스키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고 국민은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젤렌스키가 적합한 지도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가 러시아 비대류 무역에 대한 제재 완화를 한 것은 나약하고 전혀 타당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러시아에 대한 강경 정책을 다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트럼프의 관련 발언이 우크라이나 정세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고 우크라이나 측은 앞으로도 유럽에 대한 자금과 무기 장비 지원을 계속 요청할 것이라면서 러시아 측은 이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측에서는 독일 바트풀 외무장관이 11일 독일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버닝엄 수상은 10일 우크라이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24시간은 우크라이나에 매우 힘든 시간이었다 고 말했습니다. 여론은 미국이 러시아 비대류 무역 제재를 완화하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교체를 요구한 것은 에너지 안보와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이 더욱 커졌음을 드러낸 것으로서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19일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젤렌스키를 비난하면서 그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은 미국 측을 바이올린처럼 소나기에 넣어 조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약 일주일 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과 언론 앞에서 격렬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올해 들어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서 성과가 좋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비난하면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평화협정 체결을 방해하는 사람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아니라 젤렌스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협정 체결을 원하지만 젤렌스키와 협정을 맺는 일은 훨씬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예브 국제사회학 연구소가 10월 6일 발표한 여론조사 보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민중의 약 71%가 전시선거 실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연구소가 올해 9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민중의 절반 이상이 젤렌스키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미국 정부에 대한 기대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48세의 키예브 시민 미콜라는 기자에게 압박을 극한까지 가하는 것은 트럼프의 일관된 수법이며

0: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도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압박 전략은 우크라이나에 효과가 없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조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부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곡 들으시겠습니다.

0: 강초
1: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슨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0: 새학기가 시작된 지도 한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공부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가기 싫다며 공부에 집중 못하는 사춘기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 생활과 공부에 재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 학생들이 겪는 보편적인 현상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1: 예, 대부분 아이들이 꼭 겪는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0: 네.
1: 예, 어떤 아이들은 또 적응이 빨라서 또 쉽게 학습 모드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또 어떤 아이들은 방학간의 생활이 또 습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0: 네.
1: 그 천천히 적응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0: 네.
1: 예, 어쨌든 지간에 다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1: 예.
0: 개학 후 생활이 바뀌면서 한동안 공부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뭔가 상응한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1: 네, 이런 상태가 개학 후에 2주 이상 쭉 지속이 되면 이러면 부모님들이 조급해지기 시작하죠.
0: 네.
1: 예, 그럼 아이가 둘이서 단둘이 이렇게 소통을 조용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아이가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거 요해가 필요하죠.
0: 네.
1: 그리고 아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아이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아이 혼자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부모님과 이렇게 아이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0: 네.
1: 예, 교수님, 뭐를 또 우리 아이한테서 꼭 맞는다는 이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또 아이의 그 기질을 잘 파악하고 아이한테 딱 맞는 방법과 그런 대책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0: 네.
1: 예.
0: 그래요. 아이가 숙제를 하다가 딴짓을 하거나 핸드폰을 찾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은 의지가 부족하고 집중력이 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 데는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1: 예, 요 딱 하나의 행동만으로 아이의 집중력, 의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 숙제하기 싫은 건 당연한 겁니다.
0: 그렇죠.
1: 예. 네. 근데 혹시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한다고 우리 봅시다. 예, 그럼
0: 네.
1: 아이는 열심히 엄청 집중을 해서 게임에서 이기려고 분투를 하겠죠. 예,
0: 네.
1: 요 때는 집중력이 엄청 좋고 의지도 강하지 않습니까?
0: 네.
1: 예, 그렇지만 또 숙제를 한다고 하면 질질 끌고 하기 싫어지지요.
0: 네.
1: 예, 그러면 대부분의 엄마는 또 빨리빨리 숙제하고 놀아야지 하면서 재촉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0: 네.
1: 예, 그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 아이가 우리 아드님이 혹은 또 뭐 우리 딸님이 숙제하는 게 참 힘들지. 숙제하지 말고 놀아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 아이는 또 숙제를 안 하면 안 된다고 또 하겠죠. 예?
0: 네.
1: 예,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엄마 눈치를 보는 경향도 줄 것이고 그리고 감정도 상하지 않습니다. 예, 엄마가 자꾸 잔소리를 하고 숙제를 안 한다, 빨리 해라, 예, 이런 힘들고 마음이 슬프고 이런 감정들이 올라왔다는 증거겠죠. 예?
0: 네.
1: 그리고 숙제가 우리 아이한테 시작해야 됩니다.
0: 네.
1: 예, 특히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어서 하기 싫거나 피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픈 아이라서 예,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0: 네.
1: 예, 그래서 공부는 마음 상태가 좋은 아이들이 잘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핸드폰을 또 놀지 않으면 시대에 따라가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예?
0: 네.
1: 그리고 아이와 아이들 간의 또 소통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렇지만 또 과도하게 놀아가지고 학업에 영향이 됐을 때도 이럴 때도 말하다시피 아이의 그 행동 뒤에 숨겨진 힘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요해해 봐야 됩니다.
0: 네.
1: 예. 근데 부모님들이 핸드폰을 무조건 차단해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간신히 핸드폰이라도 있어서
0: 네.
1: 이렇게 아이가 지금 버티고 있는 아이한테는 그게 또 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예, 핸드폰으로 자기 지금 비어진 그 공간, 그 상처들, 그 아픈 걸 지금 치유하고 있는데 갑자기
0: 네.
1: 그게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아이는 다른 짓을 또 하게 됩니다. 예, 성격이 괴백해져서 뭐 싸운다거나 예,
0: 네.
1: 학교를 안 가거나 아니면 뭐 연애를 하거나 이렇게 다른 방향을 찾아서 딴 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1: 예, 하여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의 기분을 살펴보고 그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평시에 아이한테 상처를 준 적이 없는지 그 우리 가정 환경이 아이의 기분에 영향을 끼친 적이 없는지 이렇게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준 적이 없는지 이렇게 여기에 초점

0: 을 도는 것이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예.
1: 그래요. 비슷하게 들리지만, 아이가 공부하기 싫다고 하는 것과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것은 분명 구별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두 가지 행위 사유에는,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0: 예, 공부하기 싫다고 해서 다 학교에 가기 싫은 건 아니죠. 예,
1: 네.
0: 공부하기 싫은 거는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1: 네.
0: 학교 공부는 또 우리가 또 아이가 좋은 것만 딱 하고 싫은 건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1: 네.
0: 예, 싫은 것도 좋은 것도 다 해야 되니까 이건 싫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러면 공부에 대한 그 어려움들, 그리고 어떤 과목이 힘든지, 그 싫은지, 그 과목이 싫은 원인, 뭐그 과목의 선생님이 싫은 건지, 아니면 이 과목이 어려운 건지 이렇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 과목을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대처법에 대해서도 이 아이와 함께 이렇게 함께 연구하면서 진보를 해 나가야 되겠죠.
1: 네.
0: 예. 그렇지만 또 학교 가기 싫은 거는 이거는 단순히 공부 문제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예, 하루아침에 아이가 갑자기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1: 네. 네.
0: 예, 이거는 무조건 그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던 그 감정들이 폭발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보면 중학생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 사춘기에 어떻게 보면 반항 심리 뭐 이런 것도 생기면서 거의 보편적으로 그때 이 시기에 나타나고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그 원인들을 보게 되면, 예, 보통 사회적 원인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가정, 예, 가정 환경, 예, 그것이 중요하다고 봐야죠. 예, 부모와 아이가 사이가 어떤지, 평시에 아이한테 뭐 힘들게 한 적이 없는지, 이거는 부모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거의 보면 그 인간관계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예, 그래서 부모와 그 사이가 좋은 아이들은 인간관계가 또 나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친자관계 유지가 엄청 중요합니다. 예, 아이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주고, 그 아이의 그 마음 상태를 수시로 체크를 해보고, 예, 그러면 학교 가기 싫다는 그 아픈 아이를 둔 상황에서도, 예,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이런 부모님들 많습니다. 이런 아픈 아이를 두고서도, 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학교만 갔으면 좋겠다, 다른 건다 필요 없고, 이제는, 예, 어떻게 하면 아이가 학교를 갈수 있을까, 이것만 지금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학교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 학교를 가는 것이 1순위인 것이 아니라 아픈 아이를 예, 먼저 들여다보고 그 아픔을 치료해 주는 것이 일단은 관건입니다. 예.
1: 그래요.
0: 예.
1: 처음에는 단순히 공부하기 싫어하거나 또 숙제를 미루는 정도로 보였던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하게 발전할 수도
0: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예, 아이들마다 그 아이의 연령 단계에 맞는 성격 특징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또 부모님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우리 아이의 어떤 기질, 또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아이가 커가면서 또 이런 성격 특징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지, 그 갈등을 또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부모님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 공부는 뭐 아이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많은 그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다음에 학업이 또 중요해지면서 아이들도 공부 부담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또 거짓말을 자꾸 자기 화내는 경우도 있고, 또 쉽게 예민해지고,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정상적인 그 발달 단계이기 때문에 비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달래서 공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엄마가, 예, 아빠가 무서워서 아이들은 어떻게, 엄마가 해란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안 하면 욕 먹고 이러니까, 예. 근데 이게 사춘기에 일단 들어서면 아이가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예, 그 사춘기 아이를 대할 때는 부모님들은 그 아이의 행동이 일단 내키지 않더라도 일단 알았다, 이렇게 인정, 이런 걸 해줘야 됩니다. 예, 그 아이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그 기분을 또 받아주고, 이렇게 적당히 이젠 아이를 놓아줘야 됩니다. 예, 이게 아이들은 또다 알아서 자신이 이렇게 다할수 있으니까 내 아이를 믿고 일단 지지해주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여자아이가 방문을 닫고 또 남자아이가 갑자기 말수가 줄어 부모와 소통하기 어려운 것처럼 사춘기 공부 문제에서도 그 남녀가 보이는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있을까요?
1: 예, 그첫 번째는 그 집중력, 자율성, 인내심 이런 데서 놓고 봤을 때는
0: 네.
1: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좀더 강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0: 네.
1: 그 외에 두 번째는 또 우리 남자아이들이 理과 쪽이 또더 발달이 빠릅니다. 예, 사고력도 더 강해지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 예, 이런 것도 더 쉽게 풀어냅니다. 수학이나 더 잘하겠죠. 예. 하지만 또 여자아이들 대신에 집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암송하거나 그리고 또 평소 필기를 해두거나 이런 데도 또더 뛰어나고 더 강합니다. 예. 그리고 또세 번째 놓고 보면 사춘기 아이는 또 원래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근데 여자아이들은 감정 기복이 더 심해집니다. 예. 근데 이게 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일단 다 겪을 어려움이 왔을 때는 남자아이보다 더 쉽게 포기하고 예. 그래서 공부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같은 연애를 하더라도 사춘기 아이들 보면 여자아이들이 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공부 같은 거,
0: 그렇군요.
1: 예. 그렇지만 또이 부분을 놓고 보면 또 어디까지나 다 무조건 절대적인 거는 아닙니다. 거의 뭐 보편적으로는 나오는 현상이기도 하고,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 또 이게 반대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0: 소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시기에는 과목이 많아지고 그 공부 시간도 현저히 늘어나는데요. 이런 변화가 아이들에게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까?
1: 예, 과목이 많아지고 그리고 숙제량도 증가되기 때문에 학습에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때문에 마음 근육을 일단 든든히 키워줘야 됩니다. 예, 수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성적이 이전 같지 않으면 아이들은 또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런 아이들이 사춘기에 와서 엄청 많습니다. 예, 그리고 수학교는 또 선생님이 내준 대로 이렇게 공부를 할수 있었는데 중학생이 되게 보면 되다 보면 또 학습도 혼자서 안 배하고 시간 관리도 혼자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학교에 그렇게 아이들한테 너무 메시 이렇게 딱딱 규칙적으로 해주는 이것이 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학교부터는 자각적으로 공부하는 그 습관을 키워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 아이가 그게 조금 습관화가 되면서 중학생이 됐을 때 이렇게 그 습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안배가 잘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또 그렇게 못했다 해도 이제 지금 늦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아이를 기다려주고 지금도 중학생 고중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늦은 것은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 아이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이게 부모님의 그 믿음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0: 초중생과 이 고중학생들이 학업에 흥미를 잃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1: 예,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게임을 왜 좋아하는지 관찰해 보면 그 게임에 이겼을 때그 성취감 때문이라고 보통 거의 나오고 있는데 그 학습에서도 그 성취감을 느껴야 됩니다. 예, 학습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차수가 이렇게 많게 되면 아이들은 조금씩 당연히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취감을 이렇게 키워주는데 이 부분이 좀 대표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을까 합니다.
0: 그래요. 사춘기가 되면서 이성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걱정부터 앞섰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1: 예,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은 유행어에 엄청 신경을 씁니다. 예, 남자애든 여자애든 예, 이게 평시에 이전에는 이렇게 잘 씻지도 않던 아이가 예, 머리도 자주 감고 매일 감고 예, 그리고 복장에도 신경을 엄청 씁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대한 시선이 이게 아이한테는 이거 엄청 중요하게 됩니다. 사춘기에 되면 누구나 다 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아이들한테는 예, 이럴 때 이성한테 관심을 가는 건 이건 정상입니다. 예, 그럼 걱정보다도 우리 아이가 이젠 부분을 주는 그 부분, 그 감정, 그 느낌, 예, 그 전에 부모한테서 채워지지 못했던 그런 그 안정감이라거나의 아, 네. 지지라거나 그리고 믿음이라거나 네. 이런 사랑 같은 게 결핍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0: 네.
1: 이런 부분을 이 아이한테서 채우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연애를 하는 건지
0: 아.
1: 예,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사랑을 처리하는

0: 방법 다 성숙하지 못합니다.
1: 그렇죠.
0: 예, 사춘기는 때문에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연애를 빠지게 되면 공부에 당연히 지장이 됩니다.
1: 네. 예. 그래요. 이렇게 또 큰 지장을 줄 수도 있는데 부모님들은 그러면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이
0: 아니죠.
1: 맞을까요?
0: 아닙니다. 예, 반대는 무조건 하면 이것 뒤에 제가 설명을 네. 상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1: 그래요. 공부를 끝내고 또 연애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하는 부모님들도 적지 않는데요. 이런 말이 그 사춘기 아이들에게 과연 통할까요?
0: 아, 당연히 통할 리가 없겠죠. 사춘기 아이들은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아빠는 상관하지 마. 네. 이 말을 엄청 많이 씁니다.
1: 아, 그렇죠.
0: 예. 근데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도리를 많이 설명을 하고 이러면 아이가 들을 리가 없겠죠.
1: 그렇죠.
0: 오히려 효과가 진행됩니다. 잔소리가 되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1: 네.
0: 예, 그러면 하지 말라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연애하지 말라는 그런 반대보다도 연애를 왜 하게 됐는지 그런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아이와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상리가 왜 이 아이가 좋은지 그 아이의 어떤 부분이 좋은지 왜 이 아이랑 연애를 하게 됐는지 그 계기라거나 이런 걸 아이한테 잘 물어보게 되면 그 친자 관계가 좋은 그런 아이들은 설명을 해줍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와 사이가 안 좋은 애들. 부모가 얘기해봤자 아이가 대답하겠습니까? 이거 물어봐봤자 아이들 대답. 내가 너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이 아이 집 앞에서 막 2시간을 기다린다. 5시간을 기다린다. 이런 아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리 건강한 아이들은 그 상황에서 그 아이가 감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네가 하는 행동이고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는지는 내 문제야. 이게 다른 문제지 네가 나를 5시간을 기다린다고 해서 나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네 마음을 받아주자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좀 그 심리가 불건강한 아이들 좀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상황 비슷한 이런 상황을 내가 맞닥뜨렸을 때 이게 감동을 받습니다. 와 이렇게 나를 좋아해 주는구나. 이 감동 이거는 부모님이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그 상황에 그게 안 돼서 아이가 그 부분을 채우려고 하죠. 얘를 통해서 뻥 뚫려진 그 부분을 아이는 이런 방법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채우려고 하는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때문에 이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이를 많이 사랑해주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조건 없는 사랑에 이런 걸 많이 해주다 보면 아이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부분에 좀 노력을 해야 되겠죠.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이와 이 연애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피해야 할 그 말이나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일단은 아이를 부정하는 말, 그리고 아이를 비난하고 아이를 탓하는 말, 이런 말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1: 그렇죠.
0: 순간 이렇게 막 욱하는 그 감정 때문에. 야, 니가 틀렸어. 니 지금 연애할 때니. 이러면서 아이한 부모님들을 좀 주의를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이 조기 연애는 공부에 대한 영향 말고도 또 기타 걱정할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조기 연애를 하는 아이들 보면 그 가정에서 따뜻한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그리고 부모님한테서 많이 억압을 당하면서 큰 아이들 그리고 부모와 사이가 안 좋은 아이들 또 맡겨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할머니한테 맡겨졌거나 또 다른 집에 맡겨졌거나 이렇게 부모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한테서 거의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건강한 연애보다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연애에 몰입이 되고 빠지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 그 부모님들은 아이한테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충분한 그런 사랑을 많이 채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집안의 분위기도 좀 잘 가꾸고 그리고 아이가 집이 편안해져야 됩니다. 편안하지 못하다면 딴 데로 새나가겠죠. 아까도 이건 연애랑 상관이 없겠지만

0: 또 어떤 집에서는 보면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학원이나 많이 보냅니다. 예, 근데 이때 정말 애가 이 학원을 가고 싶어 가는지, 집안 분위기가 싫어서, 집을 가기 싫어서 이 학원에 더 가고 싶은 건지, 이것도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정말 내가 이것을 배우고 싶어 다닌다면 괜찮은데, 집안을 피해서 집에 일찍 들어가면 엄마 잔소리가 싫어서 아니면 엄마 아빠가 자꾸 싸우니까 이런 분위기가 싫어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을 딴 데서 채워갖고 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집안의 분위기가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좀 편안함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예, 이렇다면 또 연애 쉽게 빠지진 않습니다. 예, 연애에 쉽게 빠지거나 핸드폰에 빠지거나 어디에 쉽게 빠진다는 거는 이거는 다 숨겨진 뒤에 이유가 있습니다. 예, 아파서 그런 겁니다. 그냥 아이가 아프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뭐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예, 감기 걸려도 예, 약도 먹고 치료를 하는데 우리 아이의 몸이 아픈 거는 보이고 왜 마음이 아픈 거는 보이지 않는지 이거 부모님들이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건 좀 잘 반성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연애를 하면 걱정할 문제가 어찌 없겠습니까? 예,
1: 그렇죠.
0: 부모님들 걱정할 문제가 많죠. 예, 공부도 공부지만은, 근데 우리 중학생들은 미성년자이지 않습니까? 예, 미성년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그 행동들 그런 거, 어느 연령대가 되면 그 성교육 같은 거 이런 것도 부모님이 시켜줘야 됩니다. 예, 남자애는 뭐 아빠가 해주거나 여자애는 엄마가 아이는 어떻게 태어났고 니너는 어떻게 이 세상에 왔고 이런 성교육 같은 거 모르면 책을 사서 이렇게 같이 책을 읽으면서 같이 공부를 한다거나 예, 이렇게 성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연애를 하는 아이도 이렇게 보면 얘기해 자체는 쉽지 않죠.
1: 그렇죠.
0: 예, 하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예, 그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아이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무한한 부모의 사랑이겠죠. 예,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 자신감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요즘 아이를 딴데 두고 이렇게 외국에 나가는 부모님들도 적지 않고, 예, 결국 부모가 필요한 나이에는 옆에 있어줘야 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 거꾸로 하지 말고 거꾸로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아이가 다 커서 오겠다, 고순 가면 오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다 거꾸로 된 현상입니다. 예, 고성 가면 아이들은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예, 부모보다도. 때문에 이렇게 굳이 아이를 떠나서 가야 된다면 아이가 고성이 올라간 다음에 가세요. 예, 그러면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놓쳐버리면 평생 후회가 될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는 실수를 안 하기를 바라고. 근데 혹시 현재 또 애를 두고 다양해 계시는 부모님들이 혹시 있다면, 또 혹시 또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하루빨리 아이 옆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예, 아이는 엄마가 필요하고 엄마가 해줘야 될 부분들이 무조건 아이는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 세상에서 힘든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있고, 예, 그다 엄마의 그 관심과 사랑은 꼭 엄마가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1: 그래요. 이제 학교와 학원, 그리고 집, 이세 곳을 팽이처럼 오가는 요즘 중학생들을 보면 안쓰럽기도 한데요. 이 성적과 진학에 대한 지나친 압박 때문에 학업 부담이 너무 크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0: 네, 맞습니다.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하여 아이가 그 학습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부모님의 역할과 지지가 필요하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상처투성이가 돼버릴 수가 있는데, 그 상처투성이가 돼버린 몸을 닦아주고 안아주고 이것도 다 엄마의 역할입니다. 예, 그런 엄마의 사랑이 함께 동반된다면 예, 아이들은 충분한 잠재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그 힘든 압박과 그 학업 부담 이것도 꿋꿋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
1: 그래요.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리리화 심리 상담사를 모시고, 또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
0: 네,
1: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이의 공부를 챙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마음을 살피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사춘기에는 한 걸음 물러서 아이를 믿고 지켜보는 부모가 되어주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제 협력 프로젝트를 실시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더욱 많은 전문 의사를 양성해주고 아프리카 원조 의료단을 계속 파견해 최적화할 것이고 광명행, 사랑행, 미소행 등 의료 순회 진료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약소 계층인 여성과 아동들에 대한 심련심 공정을 실시할 것입니다. 7째로 인문 교류 행동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중국아프리카연구원을 설립하고 아프리카와 서로의 문명을 심층적으로 상호 참조할 것이고 중국아프리카합동연구교류계획을 한 차원 높게 세울 것이며 50개 문화체육관광 프로젝트를 실시해 아프리카 국가가 국제적 실크로드 극장, 박물관, 예술축제 등 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고 중국아프리카 매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중국과 아프리카가 서로 문화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계속 추진할 것이고 조건에 부합되는 아프리카의 교육기구가 공자학원을 신청해 운영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며 더욱 많은 아프리카 국가가 중국인민의 단체 관광 목적지가 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8째로 평화안전행동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중국아프리카평화안전협력기금을 설립하고 중국과 아프리카가 평화와 안전 및 평화유지, 안정유지 관련 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지원하며 아프리카연합에 계속 무상으로 군사원조를 제공할 것입니다. 사헬, 아덴만, 기네만 등 지역의 국가가 지역 안전을 유지하고 테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고 중국아프리카평화안전포럼을 설립해 중국과 아프리카가 평화안전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하는 데 플랫폼을 제공해 줄 것이며 일대일로 공동건설, 사회치안, 유엔 평화유지, 해석단속, 반테러 등 분야에서 50개 안전원조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8대 행동을 보다 순조롭게 실시하기 위해 중국은 정부 원조, 금융기구와 기업의 투융자 등 방식으로 아프리카에 600억 달러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150달러는 무상으로 원조해 주거나 무리자 또는 특혜로 대출해 줄 것이고 200억 달러는 신용대출 자금으로 제공해 줄 것이며 중국 아프리카 개발성 금융 특별 자금을 설립하는 데 100억 달러를 지원하고 아프리카 수입 무역 융자 특별 자금을 설립하는 데 5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고 향후 3년간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가 100억 달러를 초과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과 외교 관계가 있는 아프리카의 최빈국, 재무가 막중한 양쏘 국가, 내륙의 개발도상국, 군초 도서개발국이 2018년 말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납부하지 못한 정부 간 무리자 대출 채무를 면제해 줄 것입니다. 청년들은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의 희망입니다. 내가 제기한 중국 아프리카 8대 행동 창의에는 청년들의 초점을 두고 청년들을 양성하며 청년들을 돕는 조치들이 많으며 이런 조치들은 그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와 더욱 좋은 발전 공간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오늘

0: 는 거냐 야속한 시가 나 시가 나오네
1: 가삽니다 가네 가네 초침 따라 분침 따라 내가 가네 해와 함께 달과 함께 동글동글 내가 가네 젊은 시절 그렇게도 느릿느릿 가던 내가 지금은 왜 살같이 가는 거냐 야속한 시간아 시간아 어디 갔느냐 천금 같은 내 사랑아 금사락 같이 아껴가며 너와 함께 한 백 년 살고 파라 리상길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짜리를 하는 이런 힘든 시기에요. 영원한 베스트셀러인 돈키호테를 썼다고 합니다. 나이가 더해 갈수록 그의 문학 활동은 더욱 왕성해졌죠. 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초판사가 당나귀를 몰아 달려가 보니 돈키호테는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뒤로 누워 있었다. 나리, 이건 누가 보아도 풍차입니다. 모르면 잠자코 있거라. 내가 거인들을 정복한 공조를 가르치려고 못된 마법사가 거인들을 둥차로 둔갑시킨 게야. 내게 품은 적개심이 이 정도일 줄이야. 아휴,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다. 그리고는 길 가운데 버티고 서서 있는 힘껏 소리쳤다. 딱. 주인 돈키호테가 승리를 거두었으니 자신은 전리품을 챙겨야 했던 것이다. 그때 돈키호테는 마차 안에서 귀보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틈을 타서 수도사들의 하인이 산초를 때려눕힌 다음 사정없이 짓밟아버렸다. 쓰러져 있던 수도사는 정신이 들자마자 다시 말에 올라 두랭랑을 쳤다. 황당하기로는 마차에 탄 부인도 마찬가지였다. 돈키호테는 귀부인의 시동과 또 한바탕 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귀부인이 나서서 제발 불쌍한 시종을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한 뒤에야 점잖게 물러섰다. 이런 건방진 놈에게 버릇을 가르쳐줘야겠지만 공주님께서 직접 청을 드시니 저도 이쯤 하겠습니다. 우와, 드디어 성을 발견했구나. 주막의 가정부가 묻자 산초판사가 나서서 대답한다. 돈키호테 대 라만차라오.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기사님이지. 죽은 듯이 누워있던 돈키호테가 벌떡 일어난 것은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일어난 돈키호테가 여주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제가 이 성에 묻게 된 것만으로도 무한한 영광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부인께서 손수 간호까지 해주시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은혜를 제 머릿속에 새겨두었다가 이 목숨이다 할 때까지 두고두고 갚겠습니다. 돈키호테의 횡설수설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죽도록 사랑한다고 했다가 당신에게 모든 영광을 바친다고 했다. 그러자 주막집 여주인과 딸 그리고 가정부까지 모두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 모든 말 속에는 감사하다는 뜻이 담겨 있음을 느낌으로 알았다. 그래서 편히 쉬라는 말을 하고는 모두들 밖으로 나갔다. 네, 청취자 여러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읽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시간에 또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할일 없이 빈둥대기만 하다가 난왜 이리 게으를까 하면서 자괴감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내 그래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야지 하면서 마음을 고쳐 먹을 때가 혹시 있었나요? 네,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요. 네, 이 싸움에서 이기고 지기를 반복하기만도 수천만 번 아마 이 싸움은 평생 지속되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살아야 한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네, 어떻게 살든 각자 나름대로의 생활 양식과 가치관이 있을 테니까요. 네, 그 상황에 맞게 살면 된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아침형 인간이 있으면 올빼미형 인간이 있을 것이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집에서는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집에서 공부가 잘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듯 눈만 멀뚱멀뚱 뜬 채 침대에 누워있는 일이 나의 원기를 충전하는 시간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스스로를 아무것도 못하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내몰지는 맙시다. 네, 강매화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꽃들의 명절.

네, 가끔은요, 다양한 곳을 여행하면서 게으름이 때로는 삶을 윤기 있게 해준다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부지런히 이곳저곳을 많이 보고 다니는 것도 좋지만, 한 곳에서 유유자적 게으르게 다녀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하나라도 더 눈에 담는다고 무엇 하나 제대로 담을 새도 없이 바쁘게 돌아다니는 여행보다는요, 네, 조금은 게으른 여행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한 나라를 관광하는 여행보다 그 나라에 온전히 속해서 게으르게 생활하는 여행자가 되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이 게으름이라는 건요,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좋아 보일 수도 나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바라본다면요, 네, 게으르게 다니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신선한 재미로 다가오거나, 네,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요. 네, 정말 게을러지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네, 그러니 우리 너무 게으른 자신 같아서 자신을 너무 궁지에 내몰지는 맙시다. 네, 강혜정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모해.

왠지 그런 날이 있잖아요. 술 한잔 하고 싶은 날. 네, 내 마음속에 모든 걸 털어놓고 나 이런 사람이었어. 나 이런 날이었어. 라고 하소연하고 싶은 날이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어땠냐며 힘들었을 거라며 넓은 어깨를 빌려주는 그런 날 말입니다. 네,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하루의 끝에서 그 피로 우리가 풀어주겠다면서 친구들이 기어코 불러내는 날 말입니다. 왠지 모르게 기대되고 재미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날 말입니다. 네, 저는 그런 날이 늘 오늘이었으면 합니다. 네, 당신도 즐겁고 나도 즐거운 웃음

웃음이 가득한 그런 날, 왠지 그런 날 있잖아요. 네, 오늘이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강화 가수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내 고향 강강술래.

보이지 않아도 깊은 위로가 되는 그런 날. 맑은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 때면 내 누구든 불러내서 즐거워지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멍하니 보낸 하루가 아쉬워서 북적대는 인파 속에서 내 사람들과 한 잔 기울이고 싶은 날. 내 행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 옛 추억을 곱씹으면서 즐겁게 마시는 술자리는 늘 내 가슴을 뛰게 합니다. 네,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지쳤던 내 심신을 위로하는 그 자리는 내 안에 아프게 박혔던 먼지들을 깨끗이 씻어버립니다. 나의 유쾌한 친구들이, 나의 사랑스러운 연인이, 나의 소중한 가족이 그렇게 내 아픔을 씻어내줍니다. 네, 구르노 카소의 보리차 듣겠습니다.

이상하죠? 사람들은 늘 바쁘다는 말과 한 몸인 것 같습니다. 바빠서 힘들다고들 합니다. 쉴 수 있는 하루가 너무나 간절하다고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루하루가 너무 권태로워서 삶이 헛헛하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고, 정신없이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가 너무나 간절하다고 말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우리의 이런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네, 힘들다 불평하는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원하는 삶일지도 몰라요.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누군가에게 희망이거나 닿을 수 없는 간절한 꿈일지도 모릅니다. 머무르고 싶은 아늑한 곳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 우리 이곳에서 바쁘면 바쁜 대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그 열정으로 하루를 살도록 애써봐요. 그렇게 살아가면 어떨까요?

눈앞에 사과 한 개가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빨간색 사과가 보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장미처럼 빨갛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겠죠.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길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见你身影，你对着我顶。

0: 样十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放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91.4 延吉送

0: 纵横海 FM 91.4延吉综合广播。
1: 喂喂喂，快来听歌呀！他们。

0: 是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2: 喂喂喂，快来听歌呀，等等。

0: 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FM 九十七。

0: 现在是清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